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록의 싱싱함이 한결 더 떨고 한여름의 무더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으로도 여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은 녹음으로 단장된 여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파란 물이 흐르기를 바라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록수청산 고향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노래 아 연변이를 감상합시다.

0: 한국에서 살고 있는 김미련 씨가 고향에 있는 언니들에게 보내온 영상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보고픈 언니들께 항상 경상도 어머니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홉 남매 자식을 낳아서 항상 목일 걱정, 입힐 걱정으로 땀으로 옷깃을 적시며 살아온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형제는 많고 살림은 가난했지만 우리 형제들은 그래도 싸우지도 다투지도 않고 화목하게 살아온 그 나날들이 그립고 오빠 언니들이 오늘 더 그리워집니다. 오늘 연변TV 요청 한마당 프로를 통하여 우리 형제들 그리고 친척 일가들에게 노래 한 곡을 요청해 드립니다. 모두 힘내시고 건강과 평안이 깃드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고향에 있는 김미련 씨의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화를 보내드립니다.

0: 사랑과 고마움인 곳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가족, 직장, 친구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사랑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작은 사랑과 감동을 전하기에 실천해 가는 건 어떤지요? 용정시 지신진 신화촌의 안천수 씨는 신화촌에 새로 선거된 간부들에게 축복을 보내고 근무 사업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힘내기를 바란 마음이라면서 서폼 사전 준비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정한 서폼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지금 저 스피커에서 우리 박주임이 나를 부르는 소리다. 예? 어제 부르는 거하고 보나마나 또 위에서 령도 분들이 내려오니까 내보고 그분들 앞에서 자기 좋은 소리를 해달라는 게입니다.
2: 야. 아까부터 령도에서 방송이 되고 애타게서 하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동작 굼뚝사 무슨 돈을 세먹겠니?
1: 아, 저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서리.
3: 오늘 위에서 영도도 내려온다 소리 들었지?
1: 모른다.
3: 아, 정말 너는 모르겠구나. 야, 이번에도 영도들이 내려오게 되면 저번에처럼 감전해서 멋있게 표현해라.
1: 싫습니다. 이번에 다른 사람 찾으셔.
3: 싫다. 야, 온 마을에 젊은이란 게 딱 서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네 연기도 리얼하게 잘하고 또 영도분들이 잘 오시게 되면 힘을 넘쳐끼리 알라방기 잘 내기지.
1: 아이고, 걔 우리 아버지 위험주택 개선은 언제 해주겠습니까?
3: 이번에 이 연극만 잘해라. 그냥 인사해준다, 인사.
1: 진짜지?
3: 아, 그래지.
1: 아, 정말이지.
3: 야, 기님의 기.
1: 아, 걔 박주임에 내제 그럼 앞으로 박주임 집에 그 뭐 김치국을 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삶아내는 별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부르셔.
2: 내 바라는 게 이게란 말이다.
3: 이런 것도 이렇게 보기만도 용 진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인다.
1: 아, 걔 박주임. 이번에 그 우회 분들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해야 될지 알려주셔. 예.
3: 야, 범보에 자꾸 시계도 알겠냐? 아마 별나게 말하겠니? 우리 박주인은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공작하신다. 이렇게 존말만 많이 해라 말다.
1: 그래, 존말만. 야, 뭐 잘하는 게 있어야 말하지.
2: 무슨 일입니다.
1: 아, 박주임에 아, 저 우마을의 김주임이나 아래 마을의 리수임처럼 아니 뭐 과일 가공 공사 꾸리다든지 아 경제산물 재배를 해서 초미들이 얼마나 잘 살게 할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좋은 일을 해놓고 아 우회선 용도들 턱 내려오면 할 얘기지. 아이 그렇습니다.
2: 이 새끼
1: 아 박주임에 아 이렇게 새로운 창조성적인 사업은 못해도 야 국가에서 내려온 돈은 응당 우리 초미들이 왜 해줘야 할 일도 안 해준다. 예? 아, 저 장아바네 빈곤호 수석도 그렇고 아 우리 아버지네 그 위험주택 계속 고사는 왜 안 해주는가 말이다. 왜? 왜?
3: 야야야 아, 야. 예. 그래 내가 뭐라고 말하대. 어? 평상시에 내 말 잘 들으면 자다도 떡이 생긴다. 예. 이 말에서 누기 최고령도야.
1: 아, 그래서 박주임 님 집에 걔 박주임 우회령도 분들이

0: 대로 뭐 무슨게라고 얘기해야 되지? 알았어 쟤.
1: 알았어.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내가 여기다 이렇게 싹 적어놨다. 요거 잘 보고 그대로만 말해라. 응?
0: 알았습니다.
2: 꼭 말아 저기 감전해서 이제 영조분들에게 착 오시게 되면 우리 박주임이는 우리 촌민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맨발바람으로 어리 뛰고 니리 뛰고 하면서 봉사가 잘한다. 예. 그 때문에 우리 촌민들이 우체국에 부닥치게 되면 촌민들이 손 내미기 전에 우리 박주임은 직접 찾아가서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다. 우리 마을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영도입니다. 아 이렇게 그새 야 그새 많이 올리 쳐라 많이 올리 쳐라.
0: 이야 너무 감동적인다 이거는. 야 내가 어떡하나요? 내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2: 아, 그래 이번에는 네 마음 있는다.
0: 예
2: 화이팅
0: 화이팅.
2: 자 대우상.
0: 예 우리 박주임이
2: 잠깐만. 아, 이거 내가 까빠닥했다. 야 어떻게 범보이 네 마고 사시겠니?
0: 아 이러십니다 무슨 야.
2: 니 그 우리 마을에 장아바이라 하지?
0: 아시 뭐?
2: 내가 어제 장아바이네 집에 가서 장아바이 같이 술 한 잔 마시면서 이번 일 잘 해결해놨다. 그 들으라 장아바이 싸위 옛날에 그 현몽단에 있으면서 그 농촌 온돌공연 가서 삼노인도 하고 소품도 해봤다더라. 이런 분들이 많아. 둘이 그 손 자자자자자 맞춰서 열심히 잘 해봐라. 응?
0: 아, 걔네 그 사람 면목 모르는데 어떻게?
2: 아, 나도 사슴이 면목 모른다.
0: 예? 아니, 어떻게 믿고?
2: 야, 거짓 말라. 장아바 이미 다 얘기 잘 해놨다더라. 지금 걸어서 마루에 거의 왔다더라. 이제 도착할 거다.
0: 예.
2: 어디로 잘해라. 응?
0: 아,
2: 잘해라.
0: 네, 알았어. 잘하세요.
2: 어,
0: 야, 내가 그래서 오늘 썩어 지금 오래 쳐서 먹게 그래서. 야, 아니다. 야, 이게 어떻게 오래 쳐주니 이거? 아야 어느구나 저기. 야 지금 장아영 씨네 아직도 저렇게 태색태색 걸어오는 거 뭐 못 사는 장아바네 집 싸위 맞구나 저기.
3: 말 좀 웃겨.
0: 소품배야 맞지?
3: 네?
0: 예. 야
3: 뭔 소리야?
0: 야 난 뭐 현무봉 다 냈다가나 대단히 잘생기는 거 했는데.
3: 아, 뭐라고 지 지금?
0: 아니 뭐 눈밖에 볼 게 없구나 무슨. 야, 폰에서 뭐 보? 야, 이렇게 눈 컸을 때서 초점이 없는데 내 보유, 내 보유, 내 보유.
3: 어디서 봐요?
0: 야, 야, 그 팔이 들어가겠어 눈 좀 감소.
3: 아, 지금 뭐라고 지금?
0: 아, 일단 배우니까 오늘 연극을 잘해보겨. 야, 연기 시작.
3: 아, 배우라? 연극은 또 무슨 소리요?
0: 아, 어제 쟤네 가사 아버지 제가 말아야 돼.
3: 가시 아버지?
0: 야! 아니 오늘 위에서 검사소 내려온다세요. 아 그래가지고 박주임이 장아바니 소품배우 싸위같이 박주임의 업적을 많이 많이 홍보해라세요.
3: 어, 그리고 박주임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았길래?
0: 다 업적이사 무슨 아! 아 옛날에는 야 제일 부유한 촌을 현재는 제일 빈곤 촌으로 만든 고로랄까?
3: 아예. 아, 그래 지금 우리 보고 거짓말 해라 말이오 이거.
0: 어제 하기 싫소 제대로 하여 뭐야? 어, 제누 아. 가시 아버지네 빈곤호 수속을 받지 못할 게고.
3: 어.
0: 나는야 우리 아버지 위험 주택 개소로 비수 받지 못한다 말이오.
3: 아 이보 그 빈곤호 보조금하고 위험 주택 개소는 나라에 서류온 돈으로 응당 촌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0: 내 말이 두 말이라 말이오. 아 그런데 박주임 비수나 해주기 전에는 야 제가 네 어떤 희망도 없어. 그래 그래 제가 네 어떻게 하나 연기를 잘해가지고 당당하게 박주임에 적어서 착착 비수 맞아 말이오.
3: 아 근데 그 무슨 내용으로 그 박주임이 없죠 그거 높이 쳐주나 말이오.
0: 아 야 이 정신 봐라. 아 그게 무슨 야 이런 거 적어주면 가면 돼. 여보
3: 이게 확실히 박주임이 쓴 게겠지?
0: 웃겠다 웃겠다. 어디가 말봐야 이거야 시내에서 글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쓴 게랍대.
3: 네 그럼 한번 읽어볼까?
0: 소리 높게 격정적으로 가든 살려서 읽어봐 읽어봐.
3: 아 당과 정부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선두에 서서 달리는 우리의 고기력이?
0: 굶어서? 야! 아 소리 높게 격정적으로 막 감정 살려서 해라니!
3: 아 소리는 외치오?
0: 아 이제 배우라며! 아, 해보라 말이야!
3: 알았어 알았어 내가 감정 내서야? 아, 알았어 야 자 다시야
0: 야.
3: 아. 아, 당과 정부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4: 그렇지!
3: 이렇게?
4: 그렇지! 아,
3: 선두에 서서 달리는 우리의 코기력이
0: 이야, 좋다 좋다! 계속 계속!
3: 천민들 이끌고 다종경영으로 빈곤에서 부유로 번신시킨 믿음직한 박주임!
0: 그렇지! 아,
3: 새해는 우리 마을을 전국에서 최고 부유촌으로 만들기 위해 용왕 매진한다! 우리의 목표는 1억 8천만 원!
0: 이게 말이 돼요?
4: 말이 아니지!
0: 이야, 금사산 내장에서 오지 무슨! 야,
3: 이 최성씨 아이구만.
0: 아, 최성씨 아이지. 나는요, 1년에 그저 18,000원만 벌어도 좋겠어, 야.
3: 아이, 그나저나.
0: 야.
3: 아이, 이따위 얼렁수로 그 위에서 내려온 검사소를 속일 수 있을까?
0: 어제 뒷걸음질 칠 생각이요.
3: 아, 제 오해에서. 내 지금 야,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0: 개무.
3: 야, 내 지금까지 살면서야 그 거짓말이란 건 못 해봐갖고 내 해낼 수 있을까?
0: 제대로 아이고, 정말 벌금이야, 벌금.
3: 이건 또 뭔 소리요? 벌금까지 한다고?
0: 야! 야, 올 봄에 빈곤 부축 정원 검사하러 내려와지.
3: 그렇지.
0: 야, 그게 내 연기를 열심히 했는데? 800원이나 벌금했어.
3: 뭐이라? 아니, 무슨 연기를 더럽게 못했길래 800원이나 벌금했단 말?
0: 아, 더럽...
3: 아, 미안한데. 아, 그래, 그 연기 한번 좀 볼 수 없겠어?
0: 그 다시 해라 말이오.
3: 야, 그치, 다시 한번 해봐야 그 우리들 어떻게 손발을 착착 맞춰가지고 그 박주임이 그 대단한 업적을 높이 쳐주든지 뭐.
0: 어서, 어서, 야, 야, 이제서 뭐가 머리 트는구나. 야, 야, 음악 틀어줘, 음악.
3: 야? 뭐 연기하는데 음악까지 틀어야 돼요?
0: 야, 되도록 불쌍하게 보이자며. 배경음악이 있어야 잘하다면서. 아. 자, 우리 박주임 스피커 틀어주는 음악이오. 야, 내 이 음악 들으면서 혼자 죽기를 습했는데 800원 벌금했단 말이오.
3: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럼 저 준비됐지?
0: 야, 야, 야, 야, 야. 준비됐어.
3: 자, 그럼 감정 머리. 야, 자, 그럼 시작.
0: 중도 동지께서는 친히 이렇게 평벽한 시골까지 찾아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촌의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을을 다른 마을보다 못지않게 잘 살기 위하여 밤낮으로 뛰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분이 누구냐?
0: 그분은 바로 박주임 씨입니다. 박주임에
3: 그만하.
0: 야,
3: 이렇게 눈물까지 팡팡 흘리며 연기했는데 800원을 벌금했다고?
0: 야, 내 음악 박자로 잘못 맞추다면서.
3: 아, 그건 좀 그렇소.
2: 야, 대리마! 대리마!
0: 아예예예, 박주임.
2: 오늘은 이만하고 집으로 가라.
0: 아, 걔 미용기도.
2: 야, 이 시간까지 아영고 볼까나 오늘은 올 것 같았다.
0: 야, 아이, 검사소, 걔 우리 아버지 위험주제 계속.
2: 야, 니 오늘이 영도분들이 아이 오셨길래 연기도 아이 하고 이랬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비준했었니? 단번에 보자, 단번에 내.
0: 아, 검사소에서 아이 내려오게 내 탓인가?
2: 이거 봐라. 그래, 너는 검사소에서 딱 왔으면 좋게.
0: 아, 걔 검사소에서 내려오면 우리 아버지 그 비준해주겠어가?
2: 니야, 그럼 그분들을 이렇게 청 모셔오라. 그럼 내 인사 비준해줄게.
0: 진짜가?
2: 아, 진짜다.
0: 아, 정말이지?
2: 아, 기놈의 이 정말.
3: 연기 시작.
0: 이분 검사소에서 내려온 분입니다.
2: 무슨 일이니? 누구십니까?
0: 야, 검사소에서 내려온 분이라 젠다.
2: 그래, 혼자 내려왔어.
0: 아, 혼자 언제 둘이 같이 왔겠을까?
2: 아, 근데 이게 손에 일이 바쁘다 보이. 나가 이 마중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5: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0: 괜찮다, 자야.
2: 거짓말은 아니지.
0: 거짓말해, 진짜.
2: 네 거짓말 하나는 그저 내게 죽는다, 죽어 알았지.
0: 아유, 알았어.
2: 야, 영도 왔다니까 빨리 가, 펴내라.
0: 무슨?
2: 연기를 해야 맞아, 빨리.
0: 아하, 아,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2: 니 어째 오늘 또 이래니?
0: 뭐? 그 우리 아버지 위험주택 개소로 비준해주기 전에는 절대 알겠습니다.
5: 아, 잠깐만. 박주임,
2: 예?
5: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2: 예.
5: 이 동무 얘기한 아버지 위험주택 개소는 무슨 말입니까?
2: 아, 그거 네, 이미 다 해놨습니다. 예,
0: 해놨다고?
2: 서류들 다 있습니다. 그래도
0: 이거 해놨다고. 해놨다고.

0: 어떻게 그러지? 예, 이 보죠. 다 해놨습니다. 예, 예. 보겠습니다. 예. 자, 늘 숨겨야 되겠다. 아!
1: 장하반의 그 빙고노 보석은 아니 야이. 박주희 예? 장하반의 빙고노 보석은 또 무슨 얘기인가?
0: 야 그것도 다 해놓고 내 야 이리 와 보석
2: 전해줄까?
0: 예 이게 다 서류들 있습니다 이 예, 보시오 예, 다 예. 해놨습니다
1: 대단 어! 내 800 800원 무슨 얘기인가?
0: 아 그거에 야가 농담하면 기댄 거 가지고
1: 아 내부 용기 못 얻으면 내도 뺏어 가자고 800원으로
0: 야 그래서 가져왔다 있다
1: 이렇게 주셔?
0: 아 준다 쟤
1: 준다 아 달란데
0: 야 긴맥스
1: 있다 달란데
0: 아 줄게 아이고야 따
1: 맞지?
0: 저는 이렇습니다 군중들이 얘기하네 적은 일이 없다고 그래서 군중들이 얘기에 대해서는 예, 자사자리 없이 이렇게 열심히 공작한다 예.
3: 전화 어째인가?
0: 네, 전화할 때가 다.
3: 예, 그러시오. 예.
0: 여보시오?
1: 나, 야, 예. 진짜 예, 화장 얼마나 좋겠어.
3: 내 연기 잘해서.
1: 야, 죽겠어.
0: 뭐랄까? 화장 동지를 바꾸라고. 아,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이제 바꿔드릴게. 저, 이거, 예. 저 전화를 바꿔.
3: 아, 예. 예.
1: 야, 나 쟤 진짜 화장 얼마나 좋겠어.
0: 이거 어떻게 하니?
3: 예, 전화 바꿨습니다. 예, 백화사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 점의원에서 만나겠죠.
0: 아이고,
3: 예, 알겠습니다.
1: 아, 예. 예.
3: 아, 왜 그러?
1: 진짜 과자인가?
3: 맞소. 내 위에서 내려온 검사소 대과자예요.
1: 아, 야. 과사님의 눈을 예,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3: 아이요. 제 말이 맞소. 내야 사람 볼 때야 초점이 없어.
0: 아 이제 다 저게 말할 줄 몰라도 정말 그 어디 그렇게 말하니? 다 말할 줄 몰라 그런다.
3: 아니다. 예? 이동우 말 참 잘했습니다. 무슨 그리고 자기 또 오늘의 한 얘기니 모두 진심 어린 얘기였습니다.
0: 아 예.
3: 반면으로 박주임은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까?
0: 야 무슨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3: 다른 촌민들이 왜 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0: 알고 있지 뭐.
3: 다른 촌의 촌주민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자기 촌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0: 아 글쎄 나도 그렇게
3: 근데 박주임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위에서 내려온 령도들한테 잘 보이고 아첨이나 하니까 아니 어떻게 초민들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0: 그게 그런 게 아닌데 아 정말
3: 좀 이따 검사소에 내려와서 얘기할 겁니다.
0: 네 하고 오기랍니까?
3: 그리고 동우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예.
3: 저 사람이 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예. 증명해 줄 수 있겠소?
1: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당과 정부에서 이렇게 믿어주는데 우리 백성들은 뚫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저거 정말 그럼 저 과장 동지 그럼 나는 어제는 어떻게 되는가?
3: 당신이 확실히 인민의 충복이 맞습니까?
0: 아 예 저도 정말 농촌 대사입니다. 예. 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촌민들이 자기 친인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저거 공작해 왔습니다. 예.
3: 자기 촌민을 친인처럼 생각한다는 사람이 이동훈의 무너져가는 아버지 집을 질질 끄면서 여태까지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0: 그 이미 다 해놓은 거네 글쎄. 아,
3: 그리고 장아바이는 왜 빙고노 보조금이 내려온 지 오란데 여태껏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0: 아 글쎄 항의네 했는데 아줌마야
3: 그러고도 인민의 충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0: 아 글쎄 이래고 보니까나 글쎄 공작하느라고 보니까나 조금 사고를 진 것 같습니다.
3: 사고를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자신의 사명을 명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0: 아 예 명기하고 있습니다. 예.
3: 들어가시죠.
0: 어디로?
1: 들어가겠죠?
0: 아, 야.
1: 뭐 아까 들어갔었는데, 야.
0: 유, 내 지금 그저 오늘 그저 막 그저 이제 야, 니 마스크 지금 저장이 지금 됐지만.
4: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사랑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리고 멋진 풍경을 볼 때 함께하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화룡시에 살고 있는 정홍국 씨는 작년에는 나들이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그래도 마을의 분들이 있어서 함께 즐기고 함께 도우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이웃들이 보기만 해도 즐겁고 반갑게 느껴지고 있다면서 노래 파란 열차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잎새들이 짙게 푸르러지는 여름이면 사랑에 빠지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흥룡강성 오상시의 황정희 어머님은 이젠 환갑도 지나시고 손자 손녀들도 학교로 다니지만 요즘 들어 새삼스레 남편의 사랑을 뜨겁게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시원함이 넘치는 노래 감주 타령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훈춘시 하남가의 서정자 어머님은 가족 4명의 생일이 모두 6월인데 두 외손의 생일이 같은 날이라면서 6월이 모든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요청해 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덮인 숲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여름입니다. 여름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을 배우게 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기에 여름에는 자연과 함께 숨을 쉬면서 사랑을 베풀어 간다면 언젠가 당신도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올여름이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안겨주는 사랑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상큼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합니다.

오늘 오프닝 곡으로 행복해요 라는 노래 듣고 왔는데요. 여성 클럽에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실 모든 분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행복하세요. 오늘 하루를 계획하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돼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혜성처럼 반짝 등장해 주신 분들, 그리고 언제나처럼 여전히 저희 곁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박상민의 노래 고마워요 보내드렸는데요. 어쩌면 저의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항상 저희 곁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는 저의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여성클럽은 정혜선 작가님의 글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청한 노래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그럼 이어서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된 노래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성 클럽 위챗 그룹에 계시는 한영남님께서 제일 첫 순으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황가람 가수가 부른 노래를 요청하셨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런 힐링의 노래를 요청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반딧불 황가람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금방 여성 클럽 위챗 그룹의 한영남님께서 요청한 노래 나는 반딧불 황가람 가수의 노래로 듣고 왔는데요. 요즘 인기몰이 중인 그런 노래죠.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정혜선 작가님의 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 함께 작품 먼저 만나볼까요?

세습 장식이 마무리되고 이사 날짜가 주말로 잡혔다. 엄마, 새 식구 살림에 뭐가 이렇게 많았지? 책장에서 책들을 내리워 차곡차곡 넣고 나니 동네 슈퍼에서 얻어온 종이 박스 몇 개가 벌써 다 찼다. 흘러내린 앞머리를 훔치며 객실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저쪽 문개에 놓인 큼직한 가방 두 개와 크고 작은 쇼핑백들을 멀거니 바라봤다. 옷장에서 그 많은 옷들을 내리워서 곱게 포개서 저 가방들에 넣는다고 치자. 그런데 대책 없이 생겨버릴 그 많은 구김살들은 또 어떡한단 말인가. 주방에서는 엄마가 궤 안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뭔가를 자꾸만 끄집어낸다. 국가마, 후라이팬, 믹서, 은수저. 버리고 갈 수 없는 말짱 새 것들이다. 종이박스 몇 개를 더 얻어온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엄마,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해요? 당장 울어버릴 것만 같은 나를 지켜보던 엄마는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보자기 여러 개를 갖고 나왔다. 작년에 애 아빠가 외국에 있는 회사로 발령이 나면서 엄마는 우리 집에 오게 됐다. 고중 입시를 앞둔 아들애를 애면 글면 혼자서 챙길 이 딸이 걱정돼서 몇십 년간 정을 붙이고 살아온 고향집의 살림을 접기로 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오래된 물건은 죄다 버리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가만히 챙겨온 게 있을 줄이야. 다른 때 같았으면 째려봤을 낡은 보자기가 오늘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이삿짐들을 모두 옮기고 본격적인 정리가 시작되자 맨 먼저 후라이팬 손잡이가 삐죽이 나온 보따리가 주방에 옮겨졌다. 엄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다는 동백꽃을 아름답게 수놓은 그 보자기는 내가 어릴 적 우리 집 안방 벽에 걸어놓은 옷들을 가려주는 옥양목으로 만든 옷 가리개였다. 음력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면 그 안에는 농사일로 겨우 입살이나 하는 삼촌네 허름한 옷도, 남편이 진료소를 차려 꽤 버젓이 사는 고모네 비싼 옷도 걸리곤 했다. 10명이 넘는 식구들로 아래우 온돌방이 며칠씩 북적이는 것이 그 년대의 명절 풍경이긴 했으나 하루 세 끼를 갖춰야 하는 엄마로서는 어지간히 고달팠으리라. 그래도 엄마는 진종일 아래목에 누워 아름자랑만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겨우 수저나 놓는 매련한 고모나 과자 한 봉지, 술 한 병 들고 올 때 없으면서도 돈자락만 늘어놓는 고모부에게 얄미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일행이 떠나갈 무렵이면 고기부치 몇 끈이라도 동서의 낡은 가방에 가만히 넣어주었고 삼촌에게는 몰래 돈 묶음을 건네곤 했다. 돈은 5원짜리 한 묶음일 때도 있었고 2원짜리 두 묶음일 때도 있었다. 후에야 알았지만 그건 엄마가 몇 해 동안 옷 한 벌, 크림 한 통 사지 않고 자식에게 고기 반찬 몇 번 적게 해먹이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악착같이 남긴 돈이었다. 삼촌이 대를 사위로 들어가서 처가살이 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던 엄마는
결국 삼촌에게 우리 먼저 두 칸짜리 벽돌집을 마련해 주었고 부업을 해서 잘 살아보려는 삼촌의 의지에도 한결같이 힘을 실어주었다. 붉은색 치고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꽃잎을 가졌으나 추울수록 더 진하고 큰 꽃을 피우는 동백꽃에 굳은 지조를 닮은 듯 엄마는 가난한 정씨 가문에 들어선 날부터 혼신을 다해 살림을 일구며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랐다. 엄마는 약하고 어려운 형제는 보자기가 돼 품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못나고 허물이는 형제에게는 옷가리개가 돼 그들을 덮어주고 가려줬다. 내 귀통에 복자가 수놓인 황금색 보자기 매듭 사이로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의학서적이며 침구통이 보인다. 아버지의 유물이 들어있는 보따리였으니 당연히 엄마 방으로 옮겨졌다. 엄마는 아버지의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에 반하고 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카리스마와 주변의 마음을 모으는 인간 매력에 끌렸을 것이다. 다만 아버지 머리맡에는 늘 많은 약병과 의학서적 그리고 침구통이 놓여 있었다. 허약하고 다병한 아버지를 위해 엄마는 하루도 집을 비운 적이 없었고 어느 한 끼도 따끈한 밥과 반찬으로 상을 차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철을 놓칠세라 산나물과 약재를 캐다가 말리웠고 1년의 절반 이상은 아침을 지으면서 약탕관에 중약을 다렸다. 은행 지점장으로 전근이 잦은 아버지를 따라 자주 움직여야 했기에 엄마는 수학교원에서 회계로 일을 바꾸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업 경력이 바뀌다 보니 일을 아무리 잘해도 직함 경쟁에서 밀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 세월에 대학 전과를 졸업한 엄마에게는 큰 희생이 아닐 수 없었지만 회사 일로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몇 며칠 만취해 집에 들어와도

엄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속이 쓰려 바로 잠들지 못하는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고담 줄론을 조용히 다 들어주고 어린애 구슬리듯 조곤조곤 달래서 새벽잠이라도 자게 했다. 그렇게 자신보다 가족을 더 보듬고 아끼면서 열심히 살았건만 피할 수 없는 불길하고 치명적인 운명의 타격이 엄마의 삶 전체를 흔들었다.

애지중지했던 큰딸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야 했을 나이에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몹쓸 병으로 말라서 사라져 버렸다. 22여 년을 고이 키워온 자신을 꼭 닮은 착한 아이였다. 날이 갈수록 큰딸의 빈자리가 더 뚜렷하게 마음을 아프게 달궜다. 딸애가 뱃속에서 열 달을 자라 선물처럼 자기 곁에 와주었던 날부터 점점 사라져가는 숨을 놓지 않으려고 모지름을 쓰고 몸부림치다가 한 줄기 연기가 돼 사라져 버리던 날까지의 모든 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환영처럼 반복돼 나타났다. 자식 잃은 부모의 삶은 그 부재를 견디고 일상에 적응해 나가는 죽음의 연속이었다. 숨 넘어가는 자식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나고 같이 가지 못하고 살아있어야 하는 자신이 미안해서 죽고 문드러진 마음으로 살아갔다. 약한 체질에 심근염까지 앓고 있던 아버지는 매일 밤 꿈속에서 큰딸의 존재를 불러냈고 자책감, 절망감에 시달렸다. 주변의 위안과 걱정으로 자식의 죽음이 남의 입에 오르내린 날이면 벗겨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아픔과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슬픔 때문에 가슴을 탕탕 치면서 울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묻혀내는 듯 안타깝게 절규했다. 끊임없이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고 질책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엄마는 오히려 터져 나오는 울음을 꾹꾹 삼켰다. 아무리 잔인하고 부조리한 삶이라도 그 끈을 놓아버릴 수는 없었다. 하나 남은 자식을 위해서는 큰딸의 죽음에 함몰돼 살 수가 없었다. 끝없는 블랙홀로 빠져드는 듯한 어둠 속에서도 엄마는 아버지와 따뜻한 눈빛을 나눴고 종이장처럼 얇은 어깨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려는 아버지를 받쳐 올렸다. 너덜너덜해진 마음 둘 곳 없는 숨쉬는 일마저 너무 슬픈 지지리도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아버지가 한적한 농촌으로 귀향 생활을 택했을 때도 말없이 따라줬다. 그렇게 오로지 자연 속에서 악몽과도 같았던 과거로부터 점차 자신을 놓아주고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정에서 차츰 풀려나는 동안 엄마는 가족의 모든 연락과 만남을 외면한 거나 다름없는 20여 년의 삶을 살았다.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보낸 마지막 8개월, 고통과 아픔으로 절망적이었던 그 날들에도 엄마는 따뜻한 리해와 살뜰한 보살핌으로 아버지의 모든 짜증과 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어루만져 줬다.

아버지를 여한 없이 보내드리는 순간까지도 엄마는 황금색 보자기 마냥 희로애락으로 점철되고 다사다난했던 아버지와 자신의 생을 꼭 쌓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인연을 운명만이 아닌 복으로 받아들이면서 한숨과 로고와 한만이 아닌 사랑과 추억으로 한땀 한땀 수놓고 있었다. 기쁠 희자가 큼직하게 찍힌 보따리는 내 방에 옮겨졌다. 옷걸이에 걸린 채로 반드시 펴서 담았던 옷들을 꺼내서 그대로 옷장에 걸고 나니 보자기 군데군데 베인 얼룩과 때자국이 보였다. 그럴 만도 했다. 보자기에는 번마다 색다른 짐들이 담겨져 긴 세월 수도 없이 버스를 타고 엄마의 무릎에 놓였다가 다시 엄마의 손에 들려 아파트 5층 계단까지 올라와 우리 집에 왔다가 가곤 했으니 봄에는 달래 무침, 미나리 무침, 소고기 조림이 들어찬 반찬통들을 담아왔고 여름에는 유기농으로 키운 싱싱한 오이며 가지, 고추들을 한가득 안아왔다. 가을에는 요즘 보기 드문 오얏이나 물이 한껏 오른 사과배 박스를 껴안고 왔고 겨울에는 닭곰이나 입살만두가 든 뚝배기를 품고 왔다. 그렇게 하나 남은 딸과 외손자가 근심 걱정이란 모르고 구김살 없이 살기를 바라는 소망을 꼭꼭 싸서 무겁게 나르면서 엄마는 기쁨의 땀덩이를 쏟았을 것이다. 짐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거실 바닥에는 종이 박스와 짐 가방들만 존재감을 드러내며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많은 짐들을 담아온 보자기는 어느새 잘 접혀져 엄마의 새 장롱으로 자취를 감췄다. 아침이면 우리의 기상 시간에 맞춰 밥상을 차려놓고 식사 뒤에는 집 나설 차비로 시끌벅적한 우리 몰래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몸을 숨기는 엄마처럼 말이다. 부피가 크고 단단한 재질로 돼 있어 모셔둘 공간이 필요한 가방이면 뭐하랴? 오래 지나면 얇아지고 구겨두면 주름이 생기는 보자기면 또 어떠랴? 항아리처럼 둥근 것도 과일 박스처럼 네모난 것도 다 쌀 수 있으며 또 싸는 물건에 따라 부피와 모양이 다양해지고 물건이 없으면 2차원의 평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자기가 아닌가? 한 가문의 며느리, 한 사람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서 우리 엄마들의 청춘은 길지 않았다.

안정과 화목을 위해 다름을 받아들이고 여럿을 껴안느라 몸은 다슬고 허름해진 보자기의 품처럼 늙고 시들어갔으며 자식의 성장과 가정의 미래를 위해 엄마들의 손목은 주름지고 비틀진 보자기의 내 귀처럼 볼품없이 가늘고 얇아졌다. 그러나 우리 엄마들은 그 누구를 탓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늘 넉넉한 품을 활짝 열어 여유로움을 보여줬다. 이 같은 포용성과 다기능성, 겸허함이 있어 우리 엄마들의 존재가 언제나 빛을 발하는 것이리라. 세상을 편견 없이 품었던 부드럽고 포근했던 엄마들의 품. 그 품을 떠난 자식들도 이제 한양 보자기 같은 삶을 살아가겠지.

금방 오늘의 작품 정혜선 작가님의 글 엄마와 보자기 그리고 삶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진희 가수의 어머니란 노래 듣고 왔는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박정흠님께서 요청한 노래였습니다. 오늘 내용과 어쩌면 딱 어울려서 원래 제가 준비했던 노래를 취소하고 이렇게 박정흠님께서 추천한 노래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마음 하나 편할 때는 가끔씩은 잊었다가 괴롭고 서러울 때 생각나는 어머니. 지난 여름 정든 고향 겨울가에서 어머님을 등에 업고 징검다리 건널 때 너무나도 가벼워서 서러웠던 내 마음. 아직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1절 가사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라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김성옥님께서 요청한 노래입니다. 여성 클럽 방송에서 들려드렸던 노래인데요. 너무나 듣기 좋아요 하면서 여성 클럽 가족분들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지는 노래라면서 요청해 주셨는데요. 김연자의 인생의 답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럼 함께 감상할까요?

여성 클럽 이책그룹의 김성옥님의 요청으로 인생의 답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참여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노래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네요. 네, 오늘 시간이 모자라면 어쩌나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까지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바로 여성 클럽 이책그룹의 정연걸님께서 요청한 노래죠. 최진희 가수가 부른 사랑의 미로가 남아있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그 사이에 성성관님, 박소원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경희님께서 오늘 배운 그림을 여성클럽 위체크룹에 공유해 주셨는데요. 참 멋지시네요.

오늘 노래들은 가사에 깊은 뜻이 담겨 있네요. 음미하면서 듣노라니 여운이 가셔지지 않네요 하면서 향기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로 좋은 노래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박정흠님께서 라디오가 매력이 있네요.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혼자서 여기서 공시렁 공시렁 하면 이런 매력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예쁜 글귀 전해드리며 오늘 여성클럽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GPS는 엄마의 품이랍니다. 길을 잃어도 마음을 잃어도 그곳만큼은 늘 내 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네, 머리는 잊었어도 가슴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득 떠오르면 가슴이 미어지게 하는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름 석자. 그러다가 입에 올리면 울컥해지는 그 이름 석자. 그 이름은 부모님의 이름일 수도, 남편, 아내의 이름일 수도, 또는 형제자매거나 우정이 지극했던 지인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치도록 그리운 사람이 있다면 무척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나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토록 애틋한 추억이 있기에 그 시절을 떠올릴 때면 위로와 평안이 밀려오기도 하고 아픔과 고통이 점유오며 그리움은 더욱 깊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또 행복해지는 겁니다. 네, 울컥하는 이름 하나에 따뜻했고 애틋했던 추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방류농님의 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던 나날에

내 애교의 남편은 덩쾌하게 웃어 보였다. 오랜만에 남편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나는 동굴에 갇힌 사람이 한 줄기 빛을 보았을 때처럼 일로의 희망을 느꼈다. 사랑이란 말에 남편의 젖어든 기분이 한껏 좋아졌으니 참으로 사랑의 힘은 위대하구나 하고 느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루에도 꽃이 핀다고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욕심까지 생겼다.

나는 병으로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며 내가 남편을 대신하여 알아두지 못한 것이 참못 한스러워졌다. 그 뒤로 나는 간병 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나는 남편에게 목욕을 자주 시켜주고 늘 노래를 불러줬다. 어릴 때 가수로 되는 것이 꿈이었던 나는 못다 이룬 꿈을 이렇게나마 이루게 됐다. 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남편은 수척한 얼굴에 흡족한 미소를 띠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허, 전업 가수가 부르는 것보다 더 기분이 졌어. 아까운 인재가 산골에서 썩는구먼. 남편은 비록 렁조로 한 말이었으나 나는 새 힘이 솟구치는 것 같았고 사랑의 진미가 가슴에 난료마냥 굽이쳤다. 기적이 일어나서 남편의 건강이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 누군가 내가 남편 간호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한 번은 이렇게 귀띔해줬다.

집구석에서 거생하지 말고 어디 홀쩍 떠나지. 그 말에 나는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말인 줄 아오? 다시 내 앞에서 그런 말 마오. 라고 매몰 자기 쏘아 붙였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면서 나더러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사과했다. 그 사람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안타까워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부부의 정이라는 게 어디 그리 쉽게 사라지던가. 부부간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동고동락을 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부부다.

남편은 자기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며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고생하오 빨리 죽어야 되겠는데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사랑하는 신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심동 그래 하늘나라에 곱은 애인이라도 있음둥 하고 롱을 던진다.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못해져 갔다. 어느 날에는 두산을 옆구리에 끼고 출근하겠다며 가까스로 일어나려고 했다. 아니 왜 이럴까? 당신은 이미 퇴직했습니다. 내가 남편의 어깨를 살며시 누르자 남편은 내 손을 탁 치면서 정색을 했다.

원목이 많이 들어왔는데 빨리 검축을 해야지. 남편은 한사코 일어나 앉으려고 했다. 나는 별 수 없이 남편의 의도를 따르는 척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남편을 부축하여 밖에 나가 큰 길 옆에 의자에 꼬박 5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남편은 달리는 차를 주시하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원목을 안 실었네. 참 별일이야.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측은하기 그지없었다. 남편은 재직에 있을 때 맡은 바 사업을 잘하여 해마다 선진 개인으로 뽑힐 만큼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다. 그날 나는 남편을 동반하여 5시간 동안 앉아서 한담을 나누다가 여행 달래 집으로 들어왔다.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아짜아짜 했던 순간도 여러 번 있었다. 한 번은 찰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이 넘어갈 뻔했고, 한 번은 가만히 남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다가 이불에 불이 난 적도 있었으며, 또 한 번은 숨이 쉬어지지 않아 얼굴이 새까맣게 되면서 눈을 희번덕거리기도 했다. 그야말로 바람잘 날이 없었다.

나는 58에 급성 뇌막염에 걸려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그리하여 둘째 딸이 남편을 간병하고 셋째 딸이 나를 간병했다. 그때 나는 이러다가 나도 일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더러운 겁이 났다. 입원비를 고려하여 나는 보름 만에 퇴원하고 집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 달 만에 호전되자 나는 또 남편의 간병을 열심히 했다.

어머니도 몸을 돌보며 일하세요. 이러다가 어머니도 드러눕겠어요. 딸들은 근심서로 말했다. 남편은 7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다가 62에 세상을 떴다. 남편이 떠나가고 나서 나는 한순간 멍해서 살았다. 마음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다. 매번 거리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빈 방을 향해 여보, 내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엄지를 세워 보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데 7년 동안이나 나그네 병수발을 한 걸 보면

면 참 대단하오. 그래도 남편 생전에 내가 자란 처사는 별로 떠오르지 않고 그저 서허리 대했던 일들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가슴이 알짝 지근해진다.

네, 오늘은 방변홍님의 글 남편을 간병하던 나날이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진정한 부부간의 정은 어떤 것일까요? 부부간의 정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깊은 존중, 믿음, 헌신, 그리고 성장의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오늘 이 작품을 통해 또 한 번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상뿐만 아니라 평범한 하루의 식사, 잠든 모습, 거든 일상 속에서라도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아닐까요? 좋은 날엔 함께 웃고 나쁜 날엔 함께 울며 평범한 날엔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부부의 사랑이겠죠.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살다 보면 길을 잘못 든 건 아닐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살아보니 인생은 여행이더라. 모두가 같은 길을 건넌 것도 아니고 정답도 하나가 아니더구나. 어떤 길은 돌아가고 어떤 길은 멈추고 어떤 길은 낯설고 험하지만 결국엔 다 자기만의 목적지에 닿게 돼 있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늘도 보고 바람도 느끼면서 너만의 걸음으로 천천히 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과 풍경이 목적지만큼 소중하더라. 지금도 잘 걷고 있는 거야.

네. 인생이라는 여행을 진정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완벽한 계획보다 요연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네, 여행처럼 인생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동행자들에게 감사해야겠네요. 네,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여행 자체를 사랑해야겠네요. 인생은 집을 향한 여행이다라는 말처럼 진정한 목적지는 행복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우리는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피곤해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풍요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며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여행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뉴스입니다. 농업 현황 조사에 따르면 5월 28일 기준으로 우리성 봄철 농업 생산이 기본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량곡 작물 파종은 계획 면적의 99% 이상을 완료했습니다. 공중, 지상, 우주 일체화 기술에 힘입어 올해 봄 파종이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칠성동장 디지털 농업 지휘센터의 대형 스크린은 우주에 있는 50개 위성을 통해 순식간에 만무의 논판에 심어놓은 모 한 줄 한 줄까지 당겨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데이터는 상공의 무인기, 지하 센서와 작업 중인 농기계에서 수집됩니다. 데이터 지휘센터에서 30km 떨어진 제4관리구에서는 일주일 전 모내기를 마친 필지 상공에서 무인기가 선회하며 변모 상황을 실시간으로 데이터 센서에 전송해 염령과 염록소 함량을 통해 약한 변모를 찾아내어 제때에 보식하고 있습니다. 흙 속에 묻힌 센서는 스마트 수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논의 건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며 물 공급과 배수는 기술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북대황 현대농업항공모함의 선도 아래 더 많은 농업조직과 농가들이 공중지상 우주일체화 지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안현에서는 전통 이안기에 8,000원짜리 스마트 모듈을 장착하기만 하면 북도유성항법 센티메터급 위치 측정, 자동 경로 계획, 자율 회전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당원현에서는 공중, 지상, 우주 일체화 모니터링 플랫폼이 기상, 모의 상태, 병충해, 토양 수분 등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합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무인기 모니터링 모듈은 농민들의 농사 지혜왕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성의 공중지상 우주 일체화 고단계 지능형 농기계 보유량은 67만 6천 대, 식물보호 무인기는 3만 3천 대, 전성 농기계 사회화 서비스 조직은 1만 8천 개에 달합니다. 현재 GTRC의 불고기 산업 규모는 2020년에 50억 원에서 2025년에 300억 원으로 5년 만에 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GTR 불고기는 골목의 작은 가게에서 전국적으로 2만 4천 개 매장을 보유한 대형 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불고기 산업의 성장에는 사업 환경의 최적화가 필수적입니다. GTRC는 업무 스타일 전환, 환경 최적화 특별 행사를 깊이 있게 추진하며 각급 간부들이 사육기지, 가공공장, 매장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문제 목록을 작성하고 번호별 관리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긴급한 애로사항에 대해 기능부서들은 서류 심사 대기에서 현장 대행 서비스로 전환해 토지 사용, 정책 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 스타일은 기업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까지 뜨겁게 달궜습니다. 현재 전시적으로 요구 규모 사육장이 141곳, 사육 두수는 200만 마리에 달해 우수한 육류 공급이 충분히 보상되고 있습니다. 지치할 불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지에서는 표준화를 중시해 성급 지방 표준을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치할 불고기 제조 기술 및 서비스 규범 국가 단체 표준을 공포하고 불고기 기술을 성급 무형 문화재 명부에 등재했습니다. 3위 일체 표준 인증 시스템을 통해 정통 불고기에 대한 정의와 신뢰성 부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 창의 디자인을 활용해 GTR은 100년 불고기 역사 문화와 현대 IP를 결합한

대제 진우 시리즈 문화창작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미식축제, 할빈 상담회 등 대형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 플러스 스마트 물류센터, 플러스 콜드체인 거점 창고 통합 배송 체계를 구축해 진공 포장된 불고기를 48시간 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GTR 불고기가 이미 국제시장에 진출해 한국, 일본, 이집트 등 41개 국가와 지역에 매장을 오픈하며 지역 음식에서 국제 미식으로의 도약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이 교통 기반 건설 황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여러 중점 프로젝트는 단계별 목표에 초점을 맞춰 핵심 부분을 집중 공략하며 성내를 연결하고 외부로 통하는 원활한 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려 호르친 고속도로 천려 봉양 구간의 왕양 갈림길 진입로 시공 현장에서 건설 인력들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전송의 중요한 고속도로 통로인 해당 프로젝트 구간은 총 길이가 86km, 전 구간 왕복 4차선 기준으로 건설 중이며 설계 시속은 100km입니다. 로선은 산악 구릉지와 하곡 지역을 관통하게 되므로 지질 조건이 복잡하고 연약 지반이 광범위하게 분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 과정에 전용 장비를 도입해 로상 안정성을 원천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로상이 점차 형태를 갖추면서 공사의 중점은 교량 연결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조형의 평탄함과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팀은 이음매 부분의 기술적 난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고속도로의 관절 부분이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강에서 할빈까지 이어지는 국도의 우회 구간 개척 확장 공사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 길이가 13.4km이고 총 투자액이 4억 원이 넘는 이 구간 도로 공사는 도로, 철도, 립체교 등 시설을 동시에 건설해 도시 경유 차량과 도시 내 차량의 질서 있는 분산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 철도, 립체교는 빔 설치 핵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경유 차량이 도시 외곽으로 우회하도록 유도해 도심 지역의 교통 체증이 효과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우리성은 18건의 성급 종합교통 중점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성의 고속도로 통차 연장 거리가 5,700km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길림 흥룡강 고속도로 명수 부강 구간, 흑하 대련도로 보천 영풍 구간 등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할빈 도시권 환산도로, 학강 2층 고속도로 등 일련의 중대 프로젝트가 연내에 준공되어 개통될 예정이어서 성내 교통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타성과의 연결을 강화하며 국경지역 개방통로 역량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전 할빈 빙설대세계가 선보이는 몽환 빙설관 테마 지하철 전용 열차가 할빈 지하철 2호선과 3호선에서 정식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몽환 빙설관 테마 지하철 열차의 객차는 전체적으로 아이스 블루를 메인 컬러로 디자인됐습니다. 유럽풍의 거리, 고향, 얼음 피아노, 얼음 도시의 사랑, 수성으로 지은 옥정원 등 환상의 얼음 정원에 있는 빙설 경관을 디자인에 녹여냈고 여기에 눈송이와 얼음 결정 모양을 더했습니다. 천장에 새겨진 할빈 빙설 대세계, 몽환 빙설관, 세계 최대 실내 빙설 테마파크 문구부터 차량문, 벽면에 그려진 빙설 요소들까지 모든 디테일이 몽환 빙설관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료에 따르면 할빈 빙설 대세계 몽환 빙설관은 다양한 특가 할인 티켓을 출시했습니다. 열전 문화 및 관광부, 공급 및 정보화부 등 7개 부처가 공급 문화 성향과 공급 유산 보호, 공급 관광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지는 공급 유산 자원 조사 강화, 공급 유산 보호 수준 제고, 공급 관광 상품 공급 확대, 공급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등 8개 분야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통지는 문화적 내포와 현대적 감각을 갖춘 공급 문화 창의 제품 개발을 지원해 국산 트렌드 상품과 패션 신제품, 소비 명품 육성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급 관광지에서 테마형 상업, 몰입형 체험, 특색 플리마켓 등 다양한 업종 발전을 지원해 공급 관광 플러스 소비 시나리오 조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저스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22번째 시간입니다. 덕강이는 우수를 따라 다른 한 채의 집으로 갔다. 마른 풀을 깐 집안에는 부상병들이 빼곡히 누워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긴장해서 바삐 돌아쳤다. 그들둘은 문어귀에서 환자들을 처치하고 나서 약품을 준비하고 있는 단발머리 려 군인을 발견하였다. 우수는 급히 그의 앞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1: 안녕하세요, 간호원 누나. 우린 일 있어 왔어요.
2: 무슨 일이에요?
0: 우수의 눈길을 따라 몸을 돌리던 그는 독강이를 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2: 아니, 독강아!
1: 선생님!
0: 방 안의 사람들은 의아쩍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독강이는 자기와 행리가 밤낮으로 그리던 백선생을 이곳에서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다. 배구는 덕강이를 끌고 뜨락으로 나왔다. 그는 두 손으로 덕강이의 빨갛게 온 볼을 감싸지고 반가움에 눈물이 반짝이는 눈을 들어 오래오래 뜯어보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2: 얘야, 네가 어떻게 왔니?
0: 덕강이도 두 손으로 그의 팔을 꼭 부여잡고 그의 이름자와 같이 흰 얼굴을 눈여겨보며 흥분해서 물었다.
1: 백 선생님, 선생님이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0: 그들은 너무나도 꿈같아 격금내기로 이것저것 물어보며 상대방의 질문에는 대답할 생각도 못하다가 갑자기 깨닫고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특강이는 백운이 떠난 후에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죄다 알려주었다. 백운은 알고 싶은 것이 더 많았으나 덕강이가 자꾸 되묻는 통에 그만 단념하고 말았다. 백운은 제남에서 살았지만 그의 고향은 동북이었다. 아버지는 장항량 부대의 판장이어서 온 집 식구는 아버지를 따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다. 77 사변 후 민족적 절개가 있는 이 탄장은 그만 일본 침략군과의 싸움에서 전사하였다. 그 후 벗들이 그의 가족을 제남에다 자리잡아 주었다. 백운은 어릴 때부터 정직한 아버지에게서 교양을 받아 진보적 작가들의 책을 적지 않게 읽었다. 이것은 그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 항일 구국의 세찬 경륜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백운은 초등 중학교를 졸업하자 수많은 열혈 청년들과 함께 일부 애국지사들이 중국 공산당의 영향 밑에 조직한 항일 구국 단체에 참가하여 도처에서 연극을 공연하고 선전 활동을 벌였다. 정세가 위태로워지자 국민당 정부 산동성 주석 한복군은 3,800만 인민들을 저버리고 꽁무니를 빼버렸다. 외놈들이 뒤를 이어 쳐들어왔다. 지방의 크고 작은 국민당 두목들은 소문만 듣고도 뺑소니를 치는가 하면 어떤 놈은 눈 깜빡할 사이에 외놈의 개가 되어 고들거렸다. 각 지방의 군벌 토비들은 더욱더 행악질을 일삼으며 인민들을 마구 죽이고 략탈하였다. 전 산동성이 대혼란에 빠지고 인민들은 토탄 속에서 허덕이었다.

0: 백운이가 들어있던 단체도 조직적 지도가 없음으로 하여 흩어지고 말았다. 어령계를 잃어버린 그는 집에 돌아가려 해도 려비가 없어 별 수 없이 피난하는 사람들을 따라 교동으로 왔다. 산골에서 중학생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왕요일은 그를 교원으로 수뢰하였다. 배구는 돈을 벌어 려비를 장만해서 연안으로 가겠다는 마음과 그를 가르치는 것도 아동들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승낙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너무나 단순하였다. 그는 온몸에 힘을 기울여 덕강이와 행디 같은 아이들에게 애국사상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그때마다 려석연과 궁선희의 비난을 받았으며 그의 청춘의 미모는 왕유일과 궁선희의 야욕을 발작시켰다. 그놈들은 의지가지 없는 코아라고 그를 업신여기며 무리하게 굴었다. 그는 격분한 나머지 더는 참고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잿더미고 악당들이 미쳐 날뛰는 세상이라 어디 가나 그의 한 몸을 의지할 깨끗한 땅이 없었다. 산동성이 방향일은 한 척의 배 마냥 노한 파도에 휩싸여 곧 가라앉으려고 흔들거리는 바로 이때 대지에서 봄우레가 울려 퍼졌다. 공산당이 인민을 이끌고 일 떠나서 농민들 손에 무기를 쥐어주고 조국을 보유하는 총구를 놈들의 가슴에로 겨누었다. 배구는 리기를 비롯한 폭동군 부대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자 곧 찾아 떠나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떠날 때 정이든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수는 없었다. 배구는 밥을 먹고 몸을 녹여서 떠나라고 덕강이를 붙들었으나 덕강이는 고집스레 거절하였다. 배구는 못내 서운하여 덕강이를 동구밭까지 바래주며 길에서 조심하라고 인차 어머니를 찾아가라고 신신당부하였다. 그는 덕강이 작은 몸이 산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을 때에야 돌아섰다. 구름에 휩싸인 불덩이 같은 햇님은 서산 위의 높이에 떠 있었다. 석양의 연한 자줏빛이 힘없이 눈에 펼쳐졌다. 오로 굳어진 눈은 약하고 싸늘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무리를 지은 기러기들이 쐐기 모양으로 줄을 지어 끼룩끼룩 울며 하니 바람을 거슬러 북쪽으로 날아간다. 세찬 바람은 작은 모래알 같은 눈사래기를 휘감아 올려서 벌거벗은 나무줄기와 가지들을 후려치고 있었다. 고드름 같은 나무가지들은 곧 끊어지려는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듯 애처로운 소리로 울부짖는다. 오로지 검푸른 소나무만이 눈얼음을 떠이고 있으면서도 설리프로 눈가루를 꿰뚫고 푸르싱싱한 예봉을 내밀고 있었다. 아무리 오목한 추위도 소나무의 굳세고 왕성한 생명을 얼고 죽이지 못할 것이다. 덕강이는 바람을 안고 가다 나니 찬바람이 소못 안에 속속들이 꿰뚫고 들어왔다. 그러나 추운 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몸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기운이 밖으로부터 뚫고 들어오는 찬 기운을 막아주었던 것이다. 얼음 눈사래기들이 그의 낯을 때려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는 털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한참 내닫다가 다시 몸을 돌려 뒷걸음질 치면서 걸어갔다. 갑자기 부지직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한쪽 다리가 얼음구멍에 빠져들어 그만 얼음판에 넘어졌다. 얼어붙은 작은 강 위에 눈이 한벌 덮였는데 강복판에 살얼음이 낀 것을 얼굴을 숙이고 달리다 나니 보지 못하여 다리가 빠져들어간 것이었다. 극강이는 이를 악물고 눈썹을 쪼푸리며 안간 힘을 써서 겨우 다리를 뽑아내었다. 손바지가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흘렀다. 신과 바지가 푹 쳐서 다리뼈가 칼로 토리는 듯 쿡쿡 쑤셨다. 덕강이는 너무 아파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대로 물러앉아 버렸다. 그는 조심하지 않은 자신을 나무랐다. 윙윙 불어오는 북풍에 젖은 다리는 한결 더 아팠다. 그는 참을 수 없어 막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다. 그러나 누굴 보고 울겠는가. 끝이 아득한 허연 눈산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쏴쏴하는 소나무의 울부짖음은 마치도 그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제가 저지른 일인데 누굴 원망하겠는가. 독강이가 맥을 놓고 있는 사이에 바지는 점차 꽉꽉하게 얼어들고 있었다. 그는 후닥닥 뛰어 일어나서 눈을 쓱 문지르고는 더 빨리 앞으로 내달았다.
1: 빨리 뛰어. 땀만 나면 된다.

0: 점차 쫓기오는구나.
1: 그는 달리면서 생각했다.
0: 나는 살과 죽을 약간 벗기고도 이렇게 아픈데 지정님은 병이 중하니 얼마나 아플까. 내가 왜 빨리 약을 그에게 가져갈 생각을 못했을까. 옳지, 고추가자.
1: 떡강이는 멈춰섰다. 그는 외놈의 죽음에서 얻어온 수류탄을 품속에 잘 간수한 후 허리를 굽혀 신들매를 자라고 마을 동산 방향을 향해 줄다름 쳐갔다. 해변가에서 자라난 어부의 자식이 바다에 익숙하듯이 산골의 아이들은 산에 습관된다. 덕강이는 매고양이처럼 잽싸게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미끄럼치어 내려가서는 산봉우리를 기어넘고 산허리를 가로질러 잠깐 사이에 동산 황토골에

덕강이는 발걸음을 다그쳐 동굴로 걸어갔다. 그는 갈수록 긴장하여 가슴이 쿵쿵 녹디었다. 눈이 어지럽게 밟힌 것을 보아 많은 사람이 왔다 간 것 같았다. 그는 더욱 빨리 걸음을 옮겼다. 황혼이 깃들 때는 언제나 음침한 감을 가져다 준다. 해는 절반 남아 기울여졌다. 짙은 안개가 대지를 뒤덮고 희뿌연 햇빛은 어둠한테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다. 밤바람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마른 풀들과 눈송이들을 흩날렸다. 덕강이는 자기도 모르게 소름이 어싹 끼치고 이빨이 떡떡 맞조였다. 온몸에 쥐가 오르는 것만 같았다. 여기저기 거무스름한 것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세히 보았다. 핏물에 녹은 눈이 시간이 흘러 검은색으로 변한 것이었다. 사람의 살점과 뼈가 사방에 뿌려져 있었다. 누런 모직 제복의 조각들과 징박은 구두짝들이 마치 잘 묻지 못한 시체를 한물의 들깨들이 파헤치고 뜯어먹은 듯이 너저분하게 널려서 새하얀 눈 덮인 이 황토 땅을 더럽혀 놓았다. 덕강이는 이것이 한 차례의 격렬한 전투 끝에 놈들이 남겨놓은 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여기서 싸웠는가? 이런 생각에 잠겨 다시 머리를 들고 살펴보았다. 폭파되어 무너진 동굴이 눈에 안겨왔다. 모든 것이 불보듯 하였다. 숨을 가쁘게 터프며 달려갔으나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목석처럼 동굴 앞에 굳어져서 높은 곳에서 날려와 동굴을 파묻어버리는 흰 눈을 내려다보았다. 한동안 실이 지나서야 그는 품속에서 백운이가 흰 붕대로 싸준 약품을 꺼내들고 보며 도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끝내 그는 약품을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다. 너무나도 슬퍼 그는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놈들의 순찰대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독강이가 기척소리에 고개를 켜들었을 때는 적들이 이미 눈앞에 다가들고 있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2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재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北京时间13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八千。

서로의 싱싱함이 한결 더 떨고 한여름의 무더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으로도 여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은 녹음으로 단장된 여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파란물이 흐르기를 바라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록수청산 고향의 아름다움을 찬미한 노래 아 연변이를 감상합시다.

0: 한국에서 살고 있는 김미련 씨가 고향에 있는 언니들에게 보내온 영상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보고픈 언니들께 항상 경상도 어머니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홉 남매 자식을 낳아서 항상 먹일 걱정, 입힐 걱정으로 땀으로 옷깃을 적시며 살아온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형제는 많고 살림은 가난했지만 우리 형제들은 그래도 싸우지도 다투지도 않고 화목하게 살아온 그 나날들이 그립고 오빠 언니들이 오늘 더 그리워집니다. 오늘 연변TV 요청 한마당 프로를 통하여 우리 형제들 그리고 친척 일가들에게 노래 한 곡을 요청해 드립니다. 모두 힘내시고 건강과 평안이 깃드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고향에 있는 김미련 씨의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화를 보내드립니다.

0: 사랑과 고마움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가족, 직장, 친구가 있는 곳이라면 모두 사랑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데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작은 사랑과 감동을 전하기에 실천해 가는 건 어떤지요? 용정시 지신진 신화촌의 안천수 씨는 신화촌에 새로 선거된 간부들에게 축복을 보내고 근무 사업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힘내기를 바란 마음이라면서 서폼 사전 준비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정아 서폼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야, 지금 저 스피커에서 우리 박주임이 나를 부르는 소리다. 예? 어제 부르는 거하고 보나마나 또 위에서 령도 분들이 내려오니까 내보고 그분들 앞에서 자기 좋은 소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2: 야. 아까부터 령도에서 방송이 되고 애타게서 샀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동작 굼뚱사 무슨 돈을 세먹겠니?
1: 아, 저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소리해.
2: 네, 오늘 위에서 영도도 내려온다 소리 들었지?
1: 모른다.
2: 아, 정말 너는 모르겠구나. 야, 이번에도 영도도 내려오게 되면 저번에처럼 감전해서 멋있게 표현해라.
1: 싫습니다. 이번에 다른 사람 찾으셔.
2: 싫다해. 야, 온 마을이 젊은이란 게 딱 서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네 연기도 리얼하게 잘하고 또 영도 분들이 잘하고 오시게 되면 힘을 넘쳐끼리 알라방기 잘 내기지.
1: 아이고, 걔 우라함지 위험주택 개선은 언제 해주겠습니까?
2: 이번에 이 연극만 잘해라. 그냥 인사해준다, 인사.
1: 진짜지?
2: 아, 그래, 쟤.
1: 아, 정말이지?
2: 야, 기님의 기.
1: 야, 걔, 박주임에. 내 쟤, 그럼 앞으로 박주임 집에 그 뭐 김치국을 팔 일이 있거나 아니면 삶아내는 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부르셔.
2: 내 바라는 게 이게란 말이다. 이런 것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형, 진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인다.
1: 야, 걔, 박주임에. 걔, 이번에 그 우회 분들 이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해야 되지 알려주셔.
2: 야, 범보에 자꾸 시계도 알겠냐? 아무 배나게 말하겠니? 우리 박주인은 백성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공작하신다. 이렇게 존말만 많이 해라 말. 그래, 존말만.
1: 야, 뭐 잘하는 게 있어야 말하지. 무슨 일입니까? 아, 박주임에, 아, 저 우마을의 김주임이나 아래 마을의 리수임처럼. 아니 뭐 과일 가공 공사 꾸리다든지 경제산물 재배해서 초미들이 얼마나 잘 살게 할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좋은 일을 해놓고 우회선 용도들 턱 내려오면 할 얘기지 알 그렇습니다.
2: 이 새끼 뭐라고
1: 하시다. 박주임에, 아, 이렇게 새로운 창조성적인 사업은 못해도 야, 국가에서 내려온 돈은 응당 우리 초미들을 위해 해줘야 할 일도 안 해준다. 예? 아, 저 장아바네 빈곤호 수석도 그렇고, 아, 우리 아버지네 그 위험주택 계속 고사는 왜 안 해주는가 말이다. 왜? 왜?
2: 야야야, 아, 야. 예. 그래 내가 뭐라고 말하대요? 어? 평상시에 내 말 잘 들으면 자다도 떡이 생긴다. 예. 이 말에서 누기 최고령도야.
1: 아, 그래서 박주임, 박주임님. 걔 박주임, 우리 령도 분들이 내려오면 무슨 게라고 얘기해야 되지? 알려주세요.
2: 알려주세요. 그러지 말라.

0: 여기다 이렇게 싹 적어놨다. 요거 잘 보고 그대로만 말해라. 응?
1: 알았습니다. 꼭 말아 주기. 감전해서 이제 영도분들이 이게 착 오시게 되면 우리 박주임이는 우리 촌민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맨발 바람으로 얼리 뛰고 내리 뛰고 하면서 공작 잘한다. 예. 그 때문에 우리 촌민들이 우체국 올라에 부닥치게 되면 촌민들이 손 내미기 전에 우리 박주임은 직접 찾아가서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다. 우리 마을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영도입니다. 아 이렇게 그제 야 그제 마이 언니 쳐라 마이 언니 쳐라.
2: 이야 너무 감동적인다 이거는. 야 내가 어떡하나 내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1: 아, 그래
0: 이번에는 네 마음 있는다.
1: 예
0: 화이팅
1: 화이팅.
0: 자 대우상.
2: 예 우리 박주임이
0: 아, 감사. 이번에 깜빡했다. 야 어떻게 범보이 님하고 사시겠니?
2: 아 이러십니다 무슨 야
0: 니 그 우리 마을에 장아바이라지?
2: 아시 뭐?
0: 내가 어제 장아바이네 집에 가서 장아바이 같이 술 한 잔 마이면서 이번 일을 잘 해결해 놨다. 그 들을라 장아바이 싸위 옛날에 그 현 농단에 있으면서요 그 농촌 온돌공연 가서 삼노인도 하고 소품도 해봤다더라. 이런 분들이 많아. 둘이 그 손 자자자자자 맞춰서 열심히 잘해봐라. 응?
2: 아, 걔네는 그 사람 면목 모르는데 어떻게?
0: 아, 나도 사슴이 면목 모른다.
2: 예? 아니 뭐 어떻게 믿고?
0: 야, 거짓말아. 장아바 이미 다 얘기 잘해놨다더라. 지금 걸어서 마루에 거의 왔다더라. 어, 이제 도착할 게다.
2: 예, 예.
0: 어디가 잘해라. 응?
2: 아,
0: 잘해라.
2: 네, 알았어. 장아바.
0: 어, 어?
2: 야, 그래. 내가 그래서 오늘 싸가지 오리 쳐서 먹게 그래서. 야, 알다. 야, 이게 어떻게 오리 쳐주니 이거? 아야 오는구나 저기. 야 지금 장아영 씨네 아직도 저렇게 태세태세 걸어오는 거 봐. 못 사는 장아바네 집사위 맞구나 저기.
3: 말 좀 웃겨.
2: 소품배야 맞지?
3: 네?
2: 예. 야
3: 뭔 소리야?
2: 야 난 뭐 현무공 다 냈다가나 대단히 잘생기는 거 했는데.
3: 아, 뭐라 하지 지금?
2: 아니 뭐 눈밖에 볼 게 없구나 무슨. 야, 폰에서 뭐 보? 야, 이렇게 눈 컸을 때서 초점이 없는데 내 보유, 내 보유, 내 보유.
3: 어디서 보유?
2: 야, 야, 그 팔이 들어가겠어, 눈 좀 감소.
3: 아, 지금 뭐해라 지금?
2: 아, 일단 배우니까 오늘 연극을 잘해보게. 야, 연기 시작.
3: 아, 배우라? 연극은 또 무슨 소리요?
2: 아, 어제 쟤네 가시 아버지 제가 말해야 돼.
3: 가시 아버지?
2: 야! 아니 오늘 위에서 검사소 내려온다세요. 아 그래가지고 박주임이 장아바니 이 소품 배우 싸위같이 박주임의 업적을 많이 많이 홍보해라세요.
3: 어, 그리고 박주임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았길래?
2: 다 업적이 사무소. 아! 아 옛날에는요 제일 부유한 촌을 현재는 제일 빈곤 촌으로 만든 고로랄까?
3: 아이 아, 그래 지금 우리 보고 거짓말 해라 말이오 이거.
2: 어제 하기 싫소 제대로 하여 뭐야? 어, 제누 아. 가시 아버지네 빈곤호 수속을 받지 못할 게고.
3: 어.
2: 나는야 우리 아버지 위험주택 개소로 비수 받지 못하다 말이오.
3: 아 이봐 그 빈곤호 보조금하고 위험주택 개소는 나라에 서려온 돈으로 응당 초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2: 내 말이 두 말이라 말이오. 아 그런데 박주임 비수나 해주기 전에는요 제가 네 어떤 희망도 없어. 그래 그래 제가 네 어떻게 하나 연기를 잘해가지고 당당하게 박주임에 적어서 착착 비수 맞자 말이오.
3: 아 근데 그 무슨 내용으로 그 박주임이 업적 그거 높이 쳐주나 말이오.
2: 아 야 이 정신 봐라. 아 그게 무슨 야 이런 거 적응 좀 해가 돼.
3: 어.
2: 여보
3: 이게 확실히 박주임이 쓴 게겠지?
2: 웃겠다 웃겠다. 어디가 말마야. 이거야 시내에서 글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쓴 게랍대.
3: 내가 그럼 한번 읽어볼까?
2: 소리 높게 격정적으로 가든 살려서 읽어봐 읽어봐.
3: 아 당과 정부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선두에 서서 달리는 우리의 고기력이?
2: 굶어서 야! 아 소리 높게 격정적으로 막 감정 살려서 해라는데.
3: 아 소리는 왜치요?
2: 아이 쟤 배우라며. 아 그거 해보라 말이야.
3: 야,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야. 감정 내서 야. 야. 아, 알았어 야 자 다시 야.
2: 야.
3: 아 당과 정부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2: 개라치
3: 이렇게?
2: 그렇지. 아,
3: 선두에 서서 달리는 우리의 코기력이
2: 이야 좋다 좋다 계속 계속
3: 초민들 이끌고 다종 경영으로 빈곤에서 부유로 변신시킨 믿음직한
2: 박주임
3: 그렇지. 아, 새해는 우리 마을을 전국에서 최고 부유촌으로 만들기 위해 용왕 매진한다. 우리의 목표는 1억 8천만 원.
2: 이게 말이 돼요?
3: 말이 아니지.
2: 이야, 등사서 매장에서 어찌 무슨.
3: 야, 이 최종 시야구만.
2: 아, 최종 시야지. 나는요, 1년에 그저 18,000원만 벌어도 좋겠어, 야.
3: 아이, 그나저나.
2: 야.
3: 아, 이따위 얼렁수로 그 우에서 내려온 검사소를 속일 수 있을까?
2: 어제 뒷걸음질 칠 생각이요?
3: 아, 제 오해에서. 내 지금 야,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2: 개무.
3: 야, 내 지금까지 살면서 야, 그 거짓말이란 건 못 해봐갖고, 내 해낼 수 있을까?
2: 제대로 아이, 뭐, 저거 벌금이야, 벌금.
3: 이건 또 뭔 소리요? 벌금까지 한다고?
2: 야! 야, 올 봄에 빈곤 부축 정원 검사하러 내려와지.
3: 그렇지.
2: 야, 그게 내 연기를 열심히 했는데? 800원을 벌금했어.
3: 뭐이라? 아니, 무슨 연기를 더럽게 못했길래 800원을 벌금했단 말?
2: 아, 더럽...
3: 아, 미안한데. 아, 그래, 그 연기 한번 좀 볼 수 없겠어?
2: 그 다시 해라 말이오.
3: 야, 그치, 다시 한번 해봐야 그 우리들 어떻게 손발을 착착 맞춰가지고 그 박주임이 그 대단한 업적을 높이 쳐주든지 뭐.
2: 어서, 오케이요. 어서, 야, 야, 이제 좀 뭔가 머리 터는구나. 야, 야, 음악 들어줘, 음악.
3: 야? 뭐 연기하는데 음악까지 틀어야 돼요?
2: 야, 되도록 불쌍하게 보이자면 배경음악이 있어야 잘하다면서. 아. 저 우리 박주임 스피커 들어주는 음악이요. 야, 내 이 음악 들으면서 혼자 죽기를 숨했는데 800원 벌금했단 말이오.
3: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럼 저 준비됐지?
2: 야, 야, 야, 야. 준비됐어.
3: 자, 그럼 감정 머리. 야, 자, 그럼 시작.
2: 중도동지, 중도동지께서는 예, 친히 이렇게 예, 평벽한 시골까지 찾아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촌을 위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을을 다른 마을보다 못지않게 잘 살기 위하여 밤낮으로 뛰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분이 누구야?
2: 그분은 바로 박주임, 박주임씨입니다. 박주임에! 박주임에!
3: 그만하. 이야,
2: 야.
3: 이렇게 눈물까지 팡팡 흘리며 연기했는데 800원을 벌금했다고?
2: 야, 내 음악 박자로 잘못 맞추다면서.
3: 아, 그건 좀 그렇습니다.
0: 야, 대리마! 대리마!
2: 아, 예, 예, 예, 박수.
0: 오늘은 이만하고 집에 가라, 집에 가라.
2: 아, 개 미역기도!
0: 야, 이 시간까지 아용고 먹거나 오늘은 올 것 같지 않다.
2: 야, 아이, 검사소, 걔 우리 아버지 위험 주제 계속.
0: 야, 니 오늘이 영도분들이 아이 오셨길래 연기도 아이 하고 이랬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비준해서 니 단번에 보자, 응, 단번에 내.
2: 아, 검사소에서 아이 내려오게 내 탓인가?
0: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래, 너는 검사소에서 딱 왔으면 좋게.
2: 아, 걔 검사소에서 내려오고 우리 아버지 그 비준해서 계속가.
0: 니야, 그럼 그분들 이렇게 청 모셔오라. 그럼 내 인사 비준해서 계속.
2: 진짜가?
0: 아, 진짜다.
2: 아, 저 말이지.
0: 아, 기놈의 이 정말.
2: 연기 씨, 저. 아, 이분 검사소에서 내려온 부입니다.
0: 무생이라니? 누구십니까?
2: 야, 검사소에서 내려온 부이라 쟨다.
0: 그래, 혼자 내려왔어.
2: 아, 혼자 어째 둘이 같이 왔겠을까?
0: 아, 근데 이게 손에 일이 바쁘다 보이. 나가 이 마중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4: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2: 이거 괜찮다자야.
0: 거짓말은 아니지.
2: 거짓말해, 뭐 진짜.
0: 네 거짓말 한다는 것은 내게 죽는다, 죽어 알았지?
2: 아, 예, 알았어. 예.
0: 야, 영도 왔다니까 빨리 가, 표현해라.
2: 무서워.
0: 야, 연기를 해야 맞아, 빨리.
2: 아,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0: 네 어째 오늘 또 이래니? 응?
2: 뭐, 그 우리 아버지 위험주택 개소로 비준해주기 전에는 절대 알겠습니다.
4: 아, 잠깐만. 박주임,
0: 예?
4: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0: 예.
3: 이동무에겐 아버지 유영주택 개소는 무슨 말입니까?
1: 아 그거 네 이미 다 해놨습니다. 예, 예 서류들 다 있습니다. 그래도
2: 저, 이거 해놨다서 해놨다
1: 지금 두지 못해 그러지. 예, 이 보죠 다 해놨습니다. 예, 예. 예 보겠습니다. 예, 예. 자 들어준 게 돼 있다.

0: 장알바네 그 빙고노 보석은
1: 아니
2: 박주희
1: 예?
2: 장알바네 빙고노 보석은 또 무슨 얘기인가?
1: 야 그것도 다 해놓고 내 야 이리 바빠서
3: 아이 전해질 것
1: 예 이다 다 서류들 있었다 이 보시오 예 다
0: 됐다 어 내 800
2: 800원 무슨 얘기인가?
1: 아 그거에 야가 농담하면 기댄 거 가지고
0: 이따 아 내고 용기 못 얻으면 내도 뺏어 가자
1: 야 그래서 가져왔다 이따
0: 이렇게 주쇼
1: 아 준다 쟤
0: 준다 아 달란데
1: 예 긴 맥스
0: 이따 달란데
1: 아 줄게 아이고야 따
0: 따
1: 저는 이렇습니다 예. 군중들이 이 얘기는 적은 일이 없다고 그래서 군중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는 예, 자살자리 없이 이렇게 열심히 공작한다 예.
2: 전화 왔잖까
1: 내고 전화할 때가
2: 답니다 예, 그러셔 예.
1: 여보셔?
0: 나 야, 예. 쟤 진짜 예, 화장 얼마나 좋겠어
2: 아, 내 연기 잘해서
0: 야, 죽겠어
1: 뭐랄까? 화장 동지를 바꾸라고 아, 예, 알았습니다 내 차 바꿔드릴게 저, 이거 예. 전화를 바꿔
2: 아, 예 예.
0: 야, 나 쟤 진짜 화장 얼마나 좋겠어
1: 이거 어떻게 하니?
2: 아, 예, 전화 바꿨습니다 예, 백화장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 점의원에서 만나기죠.
1: 아,
2: 예, 알겠습니다.
0: 아, 예, 예. 예.
2: 아, 왜 그러?
0: 진짜 과자인가?
2: 맞소. 내 위에서 내려온 검사소 대과자예요.
0: 야, 과장님의 눈을, 예,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2: 아이요. 제 말이 맞소. 내야 사람 볼 때야 초점이 없어.
1: 아니, 아이 제 나중에 말할 줄 몰라도 정말 그 어디 그렇게 말하니? 다 말할 줄 몰라게 된다.
2: 아니다. 예? 이동우 말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1: 자기 또
2: 오늘이 한 얘기니 모두 진심 어린 얘기였습니다.
1: 아 예.
2: 반면으로 박주임은 매일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까?
1: 야 무슨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2: 다른 예. 천민들이 왜 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1: 알고 있지 뭐
2: 다른 천의 천주님들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자기 천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1: 아 글쎄 나도 그렇게
2: 근데 박주임은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위에서 내려온 령도들한테 잘 보이고 아첨이나 하니까 아니 어떻게 초민들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1: 그게 그런 게 아닌데 아 정말요
2: 좀 이따 검사소에 내려와서 얘기할 겁니다
1: 네 하고 오기랍니까?
2: 그리고 동우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소
0: 예 알겠습니다 예.
2: 저 사람이 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0: 예.
2: 증명해 줄 수 있겠소?
0: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당과 정부에서 이렇게 믿어주는데 우리 백성들은 부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저거 정말 그럼 저 과장동지 예. 그럼 나는 어제는 어떻게 되는가?
2: 당신이 확실히 인민의 충복이 맞습니까?
1: 아 예 저도 정말 농촌 대사입니다 예. 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촌민들이 자기 친인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저거 공작해 왔습니다 예.
2: 자기 촌민을 친인처럼 생각한다는 사람이 이동문의 무너지가는 아버지 집을 질질 끄면서 여태까지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1: 그 이미 다 해놓은 거네 글쎄 아,
2: 그리고 장아바이는 왜 빈곤호 보조금이 내려온 지 오란데 여태껏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1: 다 그새 항의는 했는데 아 정말이야
2: 그러고도 인민의 충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 아 글쎄 이래고 보니까나 글쎄 공작하느라고 보니까나 조금 착오를 진 것 같습니다
2: 착오를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초심 잃지 말고 자신의 사명을 명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1: 아 예 명기하고 있습니다 예.
2: 들어가시죠
1: 어디로?
0: 가겠죠?
1: 아, 저,
0: 뭐 아까 뜨가 저한테야?
1: 유내 제가 그래서 오늘 계속 왔겠지 이제 야, 니 맛이 그 저자기 지금 했더만.
4: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일지라도 사랑은 행복의 열쇠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리고 멋진 풍경을 볼 때 함께하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화룡시에 살고 있는 정홍국 씨는 작년에는 나들이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그래도 마을의 분들이 있어서 함께 즐기고 함께 도우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이웃들이 보기만 해도 즐겁고 반갑게 느껴지고 있다면서 노래 파란 열차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잎새들이 짙게 푸르러지는 여름이면 사랑에 빠지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흥룡강성 오상시의 황정의 어머님은 이젠 환갑도 지나시고 손자 손녀들도 학교로 다니지만 요즘 들어 새삼스레 남편의 사랑을 뜨겁게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내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서 시원함이 넘치는 노래 감주 타령을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훈춘시 하남가의 서정자 어머님은 가족 4명의 생일이 모두 6월인데 두 애손의 생일이 같은 날이라면서 6월이 모든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겨우 장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도 사랑을 배우게 하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기에 여름에는 자연과 함께 숨을 쉬면서 사랑을 베풀어 간다면 언젠가 당신도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올여름이 모든 분들에게 사랑을 안겨주는 사랑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의 말이나 태도가 잘 다듬어지고 신경 써서 준비되면 그 말이 더 잘 전달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에서 기름칠은 물건이나 기계의 부드러움이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름을 바르는 것과 비유적으로 사람의 말이나 표현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거칠지 않고 적절하게 다듬어지고 표현이 부드러우면 그 말이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 간의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으며 말의 전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말의 방식이나 표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말은 듣는 이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옛날 특정한 직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로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사용했던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옛날 상인들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던 시절 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가며 상인들의 목소리나 물건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들은 그들의 목소리와 말투를 다듬어야만 효과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인은 물건을 팔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고집스럽게 제품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인들은 같은 상품을 팔 때 부드럽고 친절한 말투로 접근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세심하게 다듬고 가격이나 품질에 대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된 말투로 다가가는 상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의 중요성과 그 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가 상업적인 성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상인들은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후에 널리 퍼져 오늘날의 속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속담의 본래 의미는 상업적인 상황에서 효과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속담은 사람 간의 소통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교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더 신중하고 다듬어진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속담으로 변형되었고, 그 결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무엇보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일상적인 대화에서라도 자신의 의견이나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의 태도와 표현 방식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말의 방식이 거칠고 공격적일 경우 상대방은 쉽게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조리 있는 말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처럼 사람 간의 대화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말이 너무 날카롭거나 강압적이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세련된 말은 단순히 소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고려하는 태도입니다.

0: 보입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말은 소통의 기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대화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다듬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칠한 말이라는 표현은 말의 부드러움과 세련됨을 강조하는데 이는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이 부드럽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세련된 말은 그 자체로 신뢰감을 주고 상대방이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부드러움만 강조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정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성 없는 부드러운 말은 결국 사람들에게 빈말처럼 들리거나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말 속에 진정성과 신뢰를 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부드러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속담이 말하는 핵심은 결국 말이 부드럽고 기름칠처럼 매끄러울수록 그 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부드럽고 매끄럽게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성을 담아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상황에 맞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말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하는 것은 대화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와 대화를 할 때 혹은 고객과 소통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친근한 말투나 비격식적인 표현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딱딱하고 공식적인 말투도 대화의 분위기를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는 말은 대화를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름칠한 말은 기계적인 말이 아니라 상황과 상대방에 맞게 적절하게 다듬어진 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을 다듬고 상대방이나 상황에 맞춰 말을 선택하는 능력은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칠한 말은, 잘 나간다는 속담은 사람 간의 소통에서 말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부드럽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말, 진정성이 담긴 말,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중요한 의사소통의 순간에 항상 기름칠한 말처럼 부드럽고 세련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소통의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프로는 자전거 타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자전거를 타며 운동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자전거를 타며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헬스장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운동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전거 타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개선하고 하체 근력을 강화하며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 나이가 많은 사람들, 비만인 사람들 또는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한 운동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체중을 효과적으로 감량할 수 있어 심장 질환 예방과 체력 증진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기를 할 때에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자전거를 타면 운동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운동이므로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체내의 특정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근육, 관절, 인대 등에 무리가 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부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기 전에 올바른 자세와 운동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자전거 타기를 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문제는 자전거 타기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발과 무릎의 위치입니다. 페달을 밟을 때 발이 11자 모양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발이 11자 모양으로 유지되면 무릎과 발목, 고관절이 자연스럽게 정렬되어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지나치게 안쪽으로 향하거나 바깥쪽으로 벌어지면 발목과 무릎, 고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져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핸들의 위치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전거 핸들은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핸들을 너무 좁게 잡거나 너무 넓게 잡게 되면 팔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장시간 자전거를 탈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편안하게 핸들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전거 안장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 안장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고 무릎에 불필요한 하중이 가해져 장기적으로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이 지나치게 구부러져서 무릎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며 이로 인해 무릎 통증이나 관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장이 너무 높으면 발이 페달에 충분히 올려지지 않게 되어 운동이 불편해지고 장시간 자전거를 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장의 높이는 자신의 키와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안장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면 자전거를 타는 동안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더 편안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자전거 주행거리와 코스 선택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주행거리와 코스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지 않는 거리나 너무 험한 코스를 선택하면 자전거를 타는 동안 몸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릎이나 허리, 엉덩이 등에 통증을 느끼게 될 수 있으며 부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주행 거리를 늘려가며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는 사람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특히 코스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길보다는 평지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 안전하며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자신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자전거 타기 전후의 스트레칭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과 후에는 반드시 하체 중심의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주로 하체 근육을 사용하므로 운동 전후에 하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벅지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자전거를 타는 동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자전거를 탄 후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 자전거 타기를 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통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이 지속되면 자전거를 잠시 중단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심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타기가 무릎에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자전거를 탈 경우 오히려 무릎에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의 안장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무릎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할 수 있으며 너무 긴 시간 동안 무리해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체력 수준과 상태에 맞는 주행 거리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중간에 무리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주행하며 주행 중에 무릎이나 하체에 불편함을 느낄 경우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은 운동 중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타고 난 후에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 후 적절한 스트레칭과 휴식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피로를 풀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타기 후에는 하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야만 근육의 뭉침을 방지하고 운동 후 피로감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 후 허벅지 앞쪽과 뒤쪽 종아리 근육을 잘 스트레칭해주면 근육에 쌓인 피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 증상이나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동 중과 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몸에 좋은 운동이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절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 적절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너무 빨리 식사를 하면 운동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 직후에 바로 과식을 하거나 기름지거나 너무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어 운동 후 피로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 후 30분 내에 간단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에는 과식을 피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운동 직전에는 무거운 식사를 피하고 가벼운 간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근육 회복을 돕기 위해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되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식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운동과 함께 소금과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관리하고 체내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만성 콩팥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과도한 염분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신장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타는 동안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후로 충분히 물을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신장 기능을 지원하고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물 섭취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심폐 기능을 개선하고 하체 근력을 강화하며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나 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스트레칭이 필요하며 자신의 체력에 맞는 주행 거리와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 후에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스트레칭과 수분 보충을 신경 써야 합니다. 자전거 타기와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만성 콩팥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염분 섭취와 수분 보충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부상의 위험 없이 자전거 타기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0: It's you, my lover girl. I know you feel me. Come on.
1: 네, 한 해 반이 6월입니다. 새로운 한 달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대학 입시를 맞이해 제903 병원 영양과 단체가 시험 기간 식사 조합 지침을 제시해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네, 시험 기간에는 식품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네, 날것과 찬 음식, 예를 들어 해산물, 날달걀을 금지하고 네, 하룻밤이 지난 반찬, 길거리 음식과 배달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식재료는 철저히 익혀야 하며 강낭콩과 같은 잘 익지 않는 음식은 특히 주의하고 네, 날 음식과 익힌 음식은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는 기본인데요. 균형 잡힌 식사는 곡물, 남새와 과일, 육류와 알류, 콩 제품과 우유류가 합리적으로 조합되어야 합니다. 매일 최소 12가지 음식, 일주일에 25가지 이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에너지 비율은 탄수화물 50에서 65%, 단백질 10에서 15%, 지방은 20에서 30%여야 합니다.

대학 입시 각 시험의 평균 시간은 두세 시간이므로 포만감이 높은 음식은 수험생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합니다. 네, 아침 식사는 찐빵, 죽과 같은 단일 정제 전분을 피해야 하며 주식, 단백질, 요제품, 남새와 과일을 조합하여 영양가가 더욱 전면적이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식사는 수험생의 입맛을 존중하여 강제적인 식사가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뇌를 튼튼히 함에 있어서는 과학을 중시해야 합니다. 네, 뇌는 주로 탄수화물에 의존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네, 린지질은 뇌세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그중 레시틴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노동은 신체의 비타민C, 비타민B, 나이아신 등의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잡곡, 두부, 신선한 푸른잎, 남새와 과일을 더 많이 먹고 비타민을 보충하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요리는 찜 또는 센 불에 빨리 볶는 것이 좋고 담백하며 기름기가 적어야 합니다. 네, 맹목적인 보양은 필요 없는데요. 네, 호두가 뇌에 영양을 공급한다, 보양품이 뇌를 튼튼하게 한다는 주장은 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바 호두는 하루에 두세 개씩 섭취하면 됩니다. 수험생은 성장 발달기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수월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맹목적인 보양은 위장 그리고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부모는 수험생에게 에너지를 보충해주기 위해 아미노산 정맥 주사를 선택하지만 실제로 뇌와 간, 신장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한 응시자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요며칠에는 절대 밤을 새우지 말아야 합니다. 네, 충분한 수면은 뇌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기초이므로 수험생이 밤 11시 전에 잠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늦게 자는 사람은 밤 9시부터 10시까지 약간의 팔보죽, 닭고기 탕면, 연근 가루 등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잠들기 전에 우유를 마셔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잠들기 전에 진한 차와 커피 섭취를 피하고 네, 잠들기 전에 물을 적게 마셔 밤에 자주 일어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부모는 수험생에게 음식 방면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상적인 식단을 기반으로 약간만 조정하면 됩니다.

네, 대학 입시가 막바지 스포트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네, 12년간 어렵고 힘든 공부를 마치고 곧 시험장에 들어서게 되는데,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늘도 대학 입시 전에 직면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시험 전에 불면증과 불안감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네,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네, 시험 전에 불면증과 불안감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시험 전에 수험생은 정신을 가다듬고 밤을 새우는 것을 줄이며 규칙적으로 공부와 휴식을 안배해야 합니다. 네, 매일 적당한 산책, 운동, 음악 듣기, 가족, 친구와 대화를 하고, 네, 일부 애플릿에 따라 명상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험 전에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몸이 불편하면, 네, 제때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수험생에게 적합한 약을 처방하여 시험 중 기운이 부족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많이 마시고 쉬어야 하는데요. 네, 그리고 6월에는 날씨가 점차 더워지므로 더위 예방에 주의해야 하며, 그렇다고 절대로 찬 음식을 담아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정서가 긴장되면 위장, 장내, 두통, 치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네, 시험 당일 갑작스러운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에 일부 상용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입시 기간과 생리기가 겹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생리 기간에 심한 생리통 등의 증상이 없다면, 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약을 복용하여 지연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긴장을 풀고, 네,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생리기에 월경량이 너무 많고, 네,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때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복용하거나 날것과 찬 음식을 피하고 보온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전에 집에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시험 전 긴장한 상태에서 집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는 수험생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데, 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제때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과 소통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네, 자신을 억압하여 내적 소모를 증가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문구류나 기타 시험용품을 잊어버리고 휴대하지 않았거나 이런 것이 파손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시험 전날에는 수험표, 신분증, 문구 등 관련 시험용품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시험장에 도착한 후 문구류를 휴대하지 않았거나 문구류가 훼손된 것을 발견하면 절대 집으로 가지러 가지 말고, 네, 시험장 근처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수험생에게서 빌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가족에게 가져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시험 중 문구류가 파손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네, 함부로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면, 네, 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네, 침착하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방법을 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힐링 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소수민족인 모난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모난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 모난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모난족은 중국에서 인구가 비교적 적은 상간 민족의 하나입니다. 2010년 제6차 인구 보편 조사에 따르면 모난족 인구는 총 10만 1,100여 명이었습니다. 모난족의 민족 언어는 모난어로 한어 티베트어계 장족, 뚱족, 어족, 뚱족 수이족 갈래에 속합니다. 전문가들의 고증에 의하면 모난족 언어는 약 12세기에 뚱족 수이족 갈래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언어로 되었다고 합니다. 모난족은 집중 거주가 위주여서 그 언어는 방언의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모난족은 본 민족의 문자가 없으며 한문을 통용합니다. 모난족은 중국의 광서 장족 자치구 환강현의 상남과 중남, 하남 산간 지역과 귀주성 평당현과 독산현 접경지인 카포하와 육동하 하곡지대에 집중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는 환강현의 상남과 중남, 하남 일대의 산간지대는 삼남으로 통칭되며 자고로 모난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모난인들은 환강현 내의 수원과 몽둔, 낙양, 사은 등 향진 및 주변의 하지, 남단, 의산, 도안, 귀주성의 해수 등 현과 시에 산재했습니다. 광서 모난족은 아난 또는 아이난, 주육난으로 자칭하며 그 뜻은 이 지방 사람입니다. 한어로 번역한다면 모난인이라는 뜻입니다. 장족은 모난족을 분한, 원모난이라고 부르며 그뜻 역시 모난인입니다. 모난이란 지칭은 지명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최초로는 남송 순이 연간 주거비에 져서 령유의 대답에 모탄이 거론되며 당시 삼남 지역을 모탄이라고 부르고 이 지역인들을 모탄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후 한문 고서적이나 비문에 동음자인 모난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다가 건륭 연간에 모난인이 담과 세보를 저술하며 비문에 모난투묘지방, 모난갑 등 기재가 나옵니다. 이로써 모난족 민족 명칭이 정식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난족의 큰 성씨인 담시성 족보에 따르면 그 시조인 담삼효는 16세기 중엽 가정연간에 호남성 상덕부 무릉현에서 모난 투묘 지방으로 이주해 현지인과 통혼하며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56년 7월 민족 식별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정식으로 모난족을 단일 민족으로 확정하고 모난족으로 호칭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7월 27일 본 민족의 의견에 따라서 어려울 난자의 모난족을 정식으로 남쪽 남자의 모난족으로 확정했습니다. 모난족의 부리에 대한 역사 기재는 아주 적습니다. 방지 비문 족보의 기재에도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모난족이 부이족, 머러족, 거러족 등 남방의 민족들과

과 연원이 깊으며 령남 백월 갈래에서 발전돼 왔다고 여기는 설이 줄을 이룹니다. 역사 기재에 따르면 모난족과 장족, 뚱족, 머러족, 수이족 등 장족, 뚱족의 갈래 민족들이 거주한 지역은 한나라 이전에 백월 민족의 한 갈래인 나골인이 거주한 지역입니다. 남북조 이후에는 료인들이 이 일대에 거주해 만료로 발전했습니다. 송나라와 원나라 때에는 일부 료인과 뚱족, 수이족 갈래 민족을 령인이라고 통칭했습니다. 그러다가 명나라와 청나라 때에는 령인의 한 갈래가 기타 민족과 융합되어 환강 삼남 지역에서 모난족이 형성됐으며 귀주에서는 양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례로부터 볼 때 모난족은 나궐, 료인, 령인, 양황인에서 점차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발전해왔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난족은 봉건 통치에 맞서 투쟁에 나서기도 하고 항일전쟁 시기에는 중국 공산당의 호소에 응해 한족과 장족 인민들과 함께 항일 유격대를 조직해서 일본 침략자들과 영영히 싸우기도 했습니다. 1949년 10월 모난족 인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한족과 장족 인민들과 함께 200여 명으로 구성된 무장대오를 조직해 모난지역의 국민당 군대와 싸워서 100여 명을 체포하고 150여 정의 총을 노획하며 이민해방군의 모난지역 해방에 일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인 1950년 1월 1일 모난족 지역 인민들은 신정권과 적극 배합해서 토지개혁을 단행하고 이민정권을 세웠으며 봉건토지소유제를 폐지하고 농경지를 배분받아 국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1984년 9월 5일 광서장족자치구 인민정부는 상남과 하남 두 모난족 향의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1986년 11월 1일 국무원은 환강현을 철회하고 환강 모난족 자치현을 설립했습니다. 1990년 2월 14일 환강 모난족 자치현 제9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는 환강 모난족 자치현 자치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과 집행은 환강 모난족 인민들의 정치 생활의 대사입니다. 모난족은 원시 공사사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며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반에 원시 공사사회가 완전히 해체되고 봉건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 전국의 형제민족과 함께 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에 들어섰으며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민족, 모난족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에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리승기 작사, 전철호 작곡, 조윤자의 노래로 저녁 노을 바라보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아무리 뽐내어도 세월이야 이길 소냐. 깊숙한 주름마다의 희노애락 못지었다네. 무정한 세월 따라 떠나버린 청춘 시절, 갈마드는 추억이 흘러가는 구름 같구나. 무정한 세월 따라 떠나버린 청춘 시절, 갈마드는 추억이 흘러가는 구름 같구나. 정처 없는 인생길 돌아보니 9만 9천 리, 긴긴 세월 면류는 무지개로 피어났구나. 석양이 지게 되면 안녕으로 떠나가니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전부 다 잊어가자. 석양이 지게 되면 안녕으로 떠나가니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전부 다 잊어가자. 흘러가는 세월 따라 새봄은 찾아오건만 높뛰는 청춘은 가슴에만 살아있다네. 짐 빠지고 기력이 떨어진들 뭐라 하더냐. 돌아오는 내일도 웃으면서 맞이하자. 기력이 떨어져도 마음까지 늙었으랴. 돌아오는 내일을 웃으면서 맞이하자.

0: 이번 주엔 리승기 작사, 전철호 작곡, 조윤자의 노래 저녁 노을 바라보며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제76회 요결 국제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여행 시장에 소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성은 생태자원과 문화체험, 여름철 시원한 기후에 힘입어 가족 여행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어린이날을 전후해 가족 여행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61%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일 어린이날을 전후해 할빈이 전국 가족 여행 인기 목적지 12권에 진입했습니다. 할빈 인기 여행지인 볼가 장원은 6일 높이 토파오르기 테마 활동을 혁신적으로 선보였으며 러시아 문화체험, 수공예 제작 등 가족 동반 프로그램이 가족 단위 여행객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할빈 극지공원, 동북호랑이공원 등 명소도 가족 여행 고봉을 맞았으며 입장권 예매량이 크게 늘어 그 열기가 전월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여행 촬영 예약도 폭증해 상당수 스튜디오는 한 달 전부터 문의와 예약을 받았으며 어린이날을 전후해 촬영 열기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에 따르면 할빈 지역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마련한

맞춤 여행, 가족 여행 상품의 인기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학 여행도 올해 6일 어린이날의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7대 하시는 올림픽 챔피언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러시아 수학 여행단을 유치했고 화남현은 증기기관차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삼림공업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학강시는 산업풍 수학여행을 선보여 학생들을 물류산업단지로 안내했고 전려는 서흥알령 삼림탐험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우리성은 생태, 과학기술, 이국문화, 도시추억을 특색으로 다양한 가족 동반 수학여행 시나리오를 마련해 여행 열기의 꾸준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흥알령 지역의 2025-2026년 한랭지 테스트 시즌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이곳은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고위도 지역으로 연간 결빙 기간이 200일 이상에 달해 한랭지 테스트 산업을 육성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흥알령지구 공급 및 정보화국 구효 상급 조사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시즌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과 연구기관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했으며 각종 장비 테스트 실적도 3.4% 상승했습니다. 테스트 분야는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태양광 발전, 전력, 항공 등 다방면으로 확장되며 산업의 집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랭지 테스트 산업은 대흥알령이 생태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흥알령 택강림 중약재 재배 합작사 리휘 이사장은 올해 적작약 수확을 시작하게 됐다며 수년간 꾸준히 투자한 끝에 결실을 맺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랭지 중약재 사업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인데 지방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기반시설 구축, 련계 관광 육성 등 다방면으로 뒷받침해줘 사업 확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합작사는 올해 재배 면적을 1,500무에서 2,000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곳은 성급 중약재 우량종 육성기지로 지정됐으며 수확체험장, 민박 등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농촌지역의 중약재와 관광이 융합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흥알령은 삼림자원경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자작나무 진액, 산나물 등 특색 품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정밀 가공 제품 연구 개발을 장려해 산업 사슬을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흥알령은 국가 최초 생태 제품 가치 실현 메커니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삼림, 습지, 빙설 등 생태 자원을 개량, 거래, 저당,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해 불연산과 맑은 물, 빙설 자원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5월 22일 기준 대경유선의 건설 및 운영 중인 풍력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설비 용량은 총 328만 킬로와트에 달하며 사상 누적 발전량이 30억 킬로와트시를 돌파했습니다. 30억 킬로와트시의 녹색 전력은 약 150만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대경시 전체 가정의 전력 소비량을 웃돕니다. 특히 이 전력은 모두 유전 내 채유, 주입 등 핵심 생산 공정에 직접 공급돼 외부 구매 전력 비용 절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 대비 약 90만 톤의 표준 석탄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166만 톤 감축한 셈입니다. 이는 1억 5천만 그루의 나무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합니다. 중국 남방항공은 6월 15일부터 할빈 알타이 직항 로선 운항을 정식 재개할 예정입니다. 해당 로선은 현재 흥룡강 성내에서 알타이 지역으로 가는 유일한 직항 로선으로 중간 환승 없이 목적지까지 직행합니다. CJ5895편 항공편은 오전 8시 20분 할빈에서 출발해 오후 2시 알타이에 도착하고 CJ5896편 항공편은 오후 3시 알타이에서 출발해 저녁 8시 15분 할빈에 도착합니다. 6월과 9월, 10월에는 매주 월요일 1회 운항하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월요일과 수요일 매주 2회 운항하게 됩니다. 알타이 지역은 카나스, 허무, 커커토하이 등 세계급 수준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강 지역의 대표적인 피서 휴양 및 가족 단위 여행지로 손꼽힙니다.
최근 동북농업대학은 동농야식 연장급식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심야식당을 마련했습니다. 전통적인 캠퍼스 식당의 식사 방식을 개선해 다양한 음식을 야외로 옮긴 것 외에도 바비큐, 특색 간식, 디저트 등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환경적으로는 트렌디한 캠핑 스타일의 디자인 컨셉을 도입해 휴식용 텐트와 편안한 야외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조명 장식을 추가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행복감과 소속감을 높였습니다. 캠퍼스 특색 야시장은 총 3개의 운영 장소를 마련했는데 남부 캠퍼스의 주요 생활구역을 모두 아우르며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시장은 진만두, 특색꼬치구이, 오징어구이, 굴전, 사천식꼬치, 특색훈제로리 등 다양한 향토 미식을 모았으며 총 33개의 미식 종류와 24개 로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 농업 및 농촌청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전성이 2026년 금어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생 산개구리 개체구는 금어기가 1년 내내 이어질 예정이고 각 하천류역의 어류 및 기타 수생생물의 금어기는 55일에서 83일까지입니다. 금어기간 오락성 낚시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어로 작업이 금지되며 어선과 어구는 작업 현장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야생 수산물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제1회 동령시 중로청소년운동회 및 제5회 동령시 중소학교 육상대회가 일전 동령시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로교육의 해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서 러시아 대표단은 전통 의상 차림으로 입장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양국 청소년이 육상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달리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았습니다. 우리성 최초의 디지털 지능 교육 시범부로서 동령시는 드론 군단, 로봇계 방진대, 인공지능 창의 방진 등 첨단 기술을 경기장에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로 양국 선수 총 526명이 참가해 3개 종목 20개 세부 경기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번 운동회에는 또 노동교육 장터, 고향 홍보 포스터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65번째 시간입니다. 2층 침대에 놓은 종사손이 곁을 지키고 있는 한목지에게 속삭인다.
1: 목지씨, 나 아직도 무서워요.
2: 뭐가?
1: 갑자기 찾아온 행복이 또 사라질까봐요. 리서당이 아직도 들볶아대니 언제면 편해질지.
2: 됐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어쨌거나 아버지니 이해해드려. 응?
1: 목지신 정말 좋아요. 목지씨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요. 그분이 또 뭐라 해도 난 안 따라가겠어요.
0: 기포가는 밤. 그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한병선 때문에 걱정이 쌓인 진혜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안 침대에 걸터앉아 있다. 한목지가 들어서며 그를 위로한다.
2: 어머니.
3: 어? 아직 안 잤어?
2: 아직 안 주무셨네요.
3: 네 아버지가 안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자? 요즘엔 네 아버지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게다가 리소당에 갑자기 잠잠하니 말이다. 묵지야, 그가 아버지한테 보복하려는 거 아닐까?
2: 아이고, 어머니도 쓸데없는 생각 마세요. 그 정도 아닙니다. 어머니, 내일 사선이 같이 리 선생을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3: 왜?
2: 사선이가 임신한 거 알면 생각을 바꿀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난 그분을 이해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로 아직도 원한이 많을 겁니다.

0: 지금 또 헤어진 지 오래 달을 찾았으니 곁에 두고 싶겠죠.
1: 가지 마. 안 가는 게 좋겠어. 전번에도 봐라. 네가 가니까 투자 계획도 파기했잖아. 너를 보면 속에 열불이 날 텐데. 우리가 음모라도 꾀하는 줄 알겠다.
0: 일자리가 왜 그렇게 극단적일까요?
1: 그러게다. 아버지 오셨다. 그만하고 어서 가서 자, 어?
2: 기척 소리에 진혜화는 얼른 한묵지와의 대화를 멈추고 거실로 나간다.
1: 여보!
3: 아.
1: 왔어요?
3: 아.
1: 별일 없죠?
3: 이름 무슨 허들갑들기는. 애들 놀래키지 마.
1: 아니, 저, 여보, 앉아봐요.
3: 왜 그래, 아?
1: 있잖아요. 사돈이 임신했어요.
3: 어쩐 말이요?
1: 나도 오늘 금방 알았어요. 사돈이 집에 들어왔어요.
3: 아.
1: 우리도 이젠 남들과 할 말이 있게 됐어요. 묵지도 좋아하는 눈치예요. 여보, 우리도 손자를 보게 됐어요. 아니, 저요. 여보, 리소당이 이 소식을 들으면 화가 좀 가라앉지 않을까요?
3: 그러길 바라야지. 기실 사고만 없었다면 당신은 벌써 할머니가 됐을 텐데.
1: 소리 낮춰요. 사존을 일찍 자라고 했어요.
3: 잘했어. 신경 많이 써주어. 아?
1: 안 출출해요? 뭐 좀 만들어요?
3: 출출하지.
1: 알았어요, 알았어요. 만들어 올게요.
2: 진혜화가 남편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고는 조방으로 음식 만들러 간다. 그 등 뒤에 대고 한병선이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3: 아유, 쌍둥이면 더 좋을 텐데.
1: 꿈도 야무지셔.
2: 아침 시간. 한목지 종사전과 한병선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다.
3: 목지야. 아, 엄마한테서 다 들었다. 너 어깨가 무거워지고 책임도 커졌어. 사선을 잘 챙겨줘, 들었어?
0: 네.
4: 아버님, 죄송해요. 그동안 많은 누를 끼쳤어요.
3: 그런 말 말어. 젊은이들이 성장 과정에 이런저런 일 겪는 건 당연하다.
4: 근데 리소당이 계속 성가시게 굴면서 또 일칠까 봐 겁나요.
3: 아이, 그렇게 따박따박 이름 부르지 마라. 내 아버지야. 당년에 니네 집 상황을 보면 우리도 미안한 거 있다. 그러니 아버지가 말이 좀 과분해도 이해해드려, 어?
0: 어떤 일은 시대적 배경 때문이오. 우리 아버지도 오칠간 부르던 개조를 받았지 않소? 그러니
4: 근데 아버님한테 영향이 미칠까 봐 겁나요. 조사조에서 그 사람 말 믿을 수 있잖아요.
3: 니들 내 걱정은 하지마. 조사조는 돌아갔다.
2: 이때 진혜화가 밥상에 다가와 마주 앉는다.
0: 조사조가 갔다고요?
3: 어쩐에게 돌아갔어. 밥 먹소.
1: 몸은 괜찮아?
0: 많이 먹소.
3: 왜 내 문화는 안 아오?
2: 식사를 마친 진혜화가 한병선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며 안방으로 들어와 걱정을 늘어놓는다.
1: 여보, 애들은 몰라도 난 알아요.
3: 무슨 소리요?
1: 조사조는 갔지만 당신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건 문제가 심각하단 뜻이고 상급에 정시해야 된다고요. 안 그래요?
3: 아이고, 진동무.
1: 네?
3: 성에서 파견한 조사조라. 아, 조사가 끝나면 성에다 회부해야 될 거 아니요. 아? 이것도 나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요.
1: 여보, 날 위안하지 말아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당신 정말 몰라요?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데 뭉쳐서 몇 명 신을 가지고 성에 가서 당신을 고발했대요. 여보, 당신이 잘못될까봐 정말 겁나요.
3: 여보,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어. 애당초 난 개혁 부민의 길을 선택하면서부터 물러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잘 듣소. 그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비난하든 나 한병사는 구린 데가 없고 한병사는 당과 인민 앞에 떳떳하. 당신의 거리끼는 게 없어. 출근할게. 응?
2: 한정선이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히 진혜화를 위로하고는 출근길에 오른다. 그럴수록 걱정이 깊어지는 진혜화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남편을 눈바람한다. 한편 밥상을 마주한 한묵지가 종사선의 손을 안마해 주고 있는데 종성이 들어선다.
0: 좀 나아졌지? 응. 내가 주물러 줄게.
5: 아이고, 식사 중이네.
4: 오빠,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5: 아주머니 뵈러 왔어.
4: 출근하셨는데 무슨 일이에요?
0: 식전이면 식사부터.
5: 먹었어, 먹고 와서. 다름 아니라 찰스 일인데. 나더러 찰스를 설득하라고 해서 인원 알아왔어.
4: 오빠, 오빠는 상관 말아요.
5: 둘이 화해했어?
4: 나 임신했어요.
2: 놀란 눈빛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던 종성은 한목재 눈빛에서 확신을 얻은 듯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5: 아니, 이거 잘 됐네. 그럼 빨리 엄마한테 소식을 알려야지.
4: 알아요. 이틀 후에 나 가려고요. 아, 참, 오빠 내 짐 가져다 줘요. 집에 안 가도 돼요.
5: 알았어. 내가 챙겨올게. 축하.
0: 고맙소. 나도 축하.
5: 그럼 항상 잘해야죠. 항상 잘해야지.
0: 그래. 항상 잘해야지. 지난번에 승부도 못 가렸는데.
5: 맞소.
4: 됐어요. 묵지신 축하네요.
0: 그럼 얘기를 나눠. 난 출근할게.
2: 한목지가 출근하자 종사전과 마주앉은 종성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묻는다.
5: 너 엄마 되는 거네.
4: 왜요? 싫어요?
5: 아이고. 그럼 남 외삼촌 전이네.
4: 아침 먹어요.
5: 먹고 왔는데.
2: 집으로 돌아오던 종성이 골목길에서 왠지 익숙한 듯한 모습의 한 남자를 발견한다. 아래로 한참 훑어보던 종성이 드디어 생각난 듯 다가간다.
5: 에바, 너 그 뭐더라? 강천남이지? 맞지?
6: 형님, 며칠 전에 학교에서 사준이를 봤는데 날 못 본 척 하길래 만나서...
5: 잠깐만. 잘 들어. 내가 내 동생을 해쳐서 당장 달리가 패주고 싶어서. 어찌 보면 너 때문에 내 동생 일이 오히려 잘 풀렸어. 대학은 했지만, 근데 남편과 화해했고 지금은 임신까지 했어.
2: 임신이란 말에 강천남의 눈이 동그랗게 커진다.
5: 아이고, 그리고 그 뭐야, 너 그 신문에 난 잘 쓴 사람 알지? 그가 바로 사손이 생부야. 생부라고. 미국 재단의 회장이야. 이제부터 내 동생은 재벌 2세로 살 거다. 그러니 마음 접어. 알았어?
2: 입술을 삐죽이던 강천남이 한참 후에야 입을 연다.
6: 형님, 내가 전에 도와줬잖소.
5: 그걸 봐서 참은 거야. 안 그러면 언니 너를 어떻게 했어? 지금이라도 너 팰 수 있어. 내 말 못 믿어? 우리 집과 네 집은 격이 안 맞아. 알았어? 빨리 가. 가라고. 얼른.
2: 정성이 굳은 얼굴로 가라는 손짓을 한다. 강천남이 발걸음을 돌리는데 정성이 그 등 뒤에 대고 들으라는 듯 소리친다.
5: 우리 두 집은 문벌이 안 맞아. 주제도 모르고 까부네.
2: 정성의 말에 강천남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휙 돌린다. 하지만 말문이 막힌 듯 혼자 잠깐 씩씩거리다가 다시 갈 길을 간다. 리소당의 호텔방. 당비서가 리소당에게 한병선에 관한 일을 회보한다.
3: 갔다고?
6: 네. 그 사람들이 주숙했던 초대소에 가봤더니 조사소는 확실히 갔습니다.
0: 그럼 한병선에 대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나?
6: 아직 그 방면의 소식은 없습니다.
0: 기고만장하던 조사조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날 리가 없어.
6: 회장님, 목전 중국 국내에서는 개혁에 관한 대토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개혁의 성질에 대한 각 계층의 부동한 인식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한병선이 이곳에서 선도한 일련의 개혁이 상급의 갈등과 불만을 자아내지 않았을까요?
2: 당비서의 말에 리소당이 말없이 탁자에 놓여있던 글을 바르며 생각에 잠긴다. 당비서가 다시 묻는다.
6: 회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0: 당비서.
6: 네.
0: 우리는 장사꾼이네. 도리대로 말하면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말아야 하네. 근데 사조네가 나를 안 따라가겠다니. 나도 정말.
6: 누구세요?
2: 당비서가 문을 연다. 하지만 문 밖엔 아무도 없다. 이 시각 강천남이 호텔을 나선다. 앞머리를 쓱 젖히며 쓴 웃음을 짓던 강천남이 호텔 쪽을 뒤돌아보고는 걸음을 옮긴다. 한편 당비서는 아무도 없는 호텔 복도에서 문 앞에 놓인 신문을 쥐고 들어와 리소당에게 넘긴다.
0: 누군가?
6: 모르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문 앞에 있습니다. 사람은 못 봤습니다.
0: 누가 가져왔지?
6: 모르겠습니다.
0: 안경 주게.
2: 리소당이 안경을 걸고 신문을 펼쳐든다. 한목진의 집에 일장 파장을 일으켰던 기사가 실린 바로 그 신문이다. 한목진의 집. 밥상에 마주 앉아 소설을 들려댄 종사전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달려나간다. 곁에 있던 한목지가 종사전의 옷을 들고 따라 나간다.
7: 왜 그러, 사전이? 뭔 입덧이 이렇게 심해? 아이고, 그놈 참 엄마를 못 살려보네. 토하기만 하고 안 먹으면 안 되지. 뭐 먹고 싶소? 사올게.
4: 아무것도 생각 없어요.
7: 싱거, 매운 거?
4: 나가요. 우리 밖에 나가요.
7: 그래. 나가서 좀 바람 쐬야지. 괜찮소. 정상적인 반응이요. 고생이네. 자, 맛있는 거 사줄게.
4: 매운 거 먹고 싶어요.
7: 그래.
2: 이때 대문이 열리며 리소당과 당비서가 들어선다.
7: 리 선생, 어쩐 일입니까?
0: 요새 떠나려고. 사전이랑 작별하러 왔어. 왜 어디 나가려고?
7: 사전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뭐 좀 먹이려고요. 사전이 임신했습니다.
0: 뭐라고? 임신했다? 사전아, 정말이니? 그럼
2: 정사전이 침묵을 지키자 리소당이 가까이 다가가 그의 팔을 잡고 한켠으로 이끈다.
0: 자네 올 필요 없고. 사전아, 가자.
4: 어디 가려고요?
2: 정사전이 리소당의 손을 부딪힌다.
0: 널 데리고 떠나야겠다. 그냥 있다가는 네 인생을 망쳐.
4: 왜 망치는데요? 나 잘 살고 있어요. 이거 그냥 입덧이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0: 사전아, 더 이상 날 속이지 말고 자신을 속이지 말거라.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난 너무도 잘 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4: 남들도 안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0: 당비서, 신문 좀.
2: 리서당이 당비서에게서 신문을 받아주고 한목재에게 다가간다.
0: 한목재, 전에 난 류춘홍의 말을 관심 많이 했어. 근데 이 신문을 보고 알았어. 춘홍의 말이 기사에 비하면 약과라는 걸 설명해봐.
8: 네, 선생.
4: 사실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리고 당신과 상관없어요.
2: 정사존이 달려와 신문을 쫙쫙 찢어 리서당 앞에 뿌려버린다.
0: 흥분하지 말거라. 나 너무 착해서 다리다. 네 엄마를 똑 닮았어.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난 다 안다. 넌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보모야.
2: 드라마 인생향연 6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66번째 시간입니다. 리소당이 당비서에게서 신문을 받아주고 한목재에게 다가간다.
1: 한목재, 전에 난 유춘홍의 말을 반신반의 했어. 근데 이 신문을 보고 알았어. 춘홍의 말이 기사에 비하면 약과라는 걸 설명해봐.
2: 네 선생.
3: 사실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리고 당신과 상관없어요.
0: 정사돈이 달려와 신문을 쫙쫙 찢어 리소당 앞에 뿌려버린다.
1: 흥분하지 말걸. 나 너무 착해서 다리다. 네 엄마를 똑 닮았어.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난 다 안다. 넌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보모야.
3: 이봐요, 제발 부탁이에요. 사사건건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요. 나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내가 당신 딸이라고 해도 나랑 묻지실 갈라놓지 말아요. 네?
1: 사돈아, 맥시마그라, 난 네 친아버지다. 내가
3: 친아버지? 이제 와서 친아버지라고요? 그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날 관심한 적이나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막무가내로 우리 가족들 간의 감정이나 상하게 하고 아버지 자격 있어요? 가요, 당장 가요.
0: 리소당에게 한껏 소리를 지르고 난 종사손이 한목재 손을 잡고 집안으로 발길을 돌린다.
3: 목재씨 들어가요.
0: 총격을 받은 리소당은 갑자기 거친 숨을 가까스로 고르며 비칠거린다.
2: 회장님.
0: 당비서가 급히 리소당을 부축한다. 걸음을 멈춘 종사손은 한목재 품에 얼굴을 묻은 채 리소당을 외면한다.
1: 사손아, 잘 듣거라. 난 늙고 혹 데려갈 거다. 명심해.
0: 말을 마친 리소당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을 나선다. 종사손은 한목재 품에 기댄 채 서름을 이기지 못해 흐느낀다. 한목지가 말없이 종사전의 등을 가독인다.

0: 한편 대문 밖에 나온 뒤소당은 맥없이 차 뒷좌석에 오른다.
1: 회장님, 일단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2: 그래.
1: 조심하세요.

0: 방에 들어와 침대 걸터앉은 종사조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긴다. 한편 의자에 앉은 한목지도 조용히 종사존의 곁을 지키고 있다. 이윽고 뭔가 다짐한 듯한 종사존이 입을 연다.
1: 목지 씨, 나 결심했어요. 우리 여기 떠나요.
2: 어딜 가려고?
1: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에 가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원한 따윈 다 떨쳐버려요.
2: 근데 그게 말이요, 우리가 떠나면 량가 어르신들은 어떡하오? 사전이 아버진 더 노할 테고 도집 사이 더 버성이 생겨.
1: 날 데려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나만 사라지고 없으면 아마 여길 떠나겠죠.
2: 우리가 없어지면 더 흥분해하실 거요. 모든 난제를 부모님께 떠밀 수는 없어. 가뜩이나 아버지의 상황이 안 좋으신데.
1: 조사조가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어도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데 왜 못 떠나요? 내가 없어지면 그분이 더는 아버님을 곤란하게 안 할 거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한 그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가 그랬어요. 나를 데려가기 전에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고. 목지 씨도 내가 떠났으면 좋겠어요?
2: 애처럼 걸지 마.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 피하지 말고 정세야. 부모님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 곁에서 힘이 돼줘야지.
1: 오늘도 봤잖아요. 그는 너무 충동적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한 계속 그를 자극할 거예요. 나도 무서워요.
2: 사전이 지금 헐몸도 아닌데 차 타고 먼 길 가다가 쓰러질까 그게 더 걱정이요. 됐어 됐어, 그만하기요. 됐어. 일단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일찍 사귀어.
0: 깊은 밤 침대에 눈 한목지와 종사조는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인다.

0: 이튿날 아침 족과 반찬을 챙겨들고 방으로 들어오던 한목진은 부랴부랴 짐을 챙기는 종사절을 보고 놀라며 묻는다.
1: 뭐 하는 거요? 어? 뭐 하냐고?
2: 어디 가서 숨어야겠어요.
1: 어디 가려고?
2: 어디든 그가 날 못 데려가게 해야죠.
1: 임신한 몸으로 어딜 간다고 그래요? 안 돼요.
2: 몰라요.
1: 사전에 안 돼요. 이러지 마오.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요. 어? 이건 아니요. 어? 자.
2: 그럼 어떡해요? 어찌됐건 아친 아버지인데 계속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상처 줄 순 없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날 데려갈 거예요. 난 곁에 있고 싶어요, 목지 씨.

0: 사전에 진정하오.
1: 내가 여기 있으면 그가 날 데려갈 거예요. 어렵게 묵지씨랑 살게 됐는데 나 묵지씨 떠나기 싫어요. 싫다고요. 나 헤어지기 싫어요.
0: 그래. 헤어지지 말게요. 영원히 함께 하기요. 긴장 풀고 마음 편안하게
1: 하죠. 나 혼자면 어떻게 해도 좋아요. 근데 지금 묵지씨가 있고 애기도 있어요. 나 점점 무서워요. 얘가 면져와요. 어제 실수로 그를 밀쳤어요.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필경은 친아버지잖아요. 목주씨 나 헤어지기 싫어요. 헤어지기 싫어.
0: 그래 같이 이겨. 우리 같이 이겨. 알았어. 우리 떠나기요.
1: 그래요. 광동이든 심수든 어딜 가든 애를 낳으면 더는 우리를 갈라놓지 않을 거예요. 그죠?
0: 그럼 사전에 천천히 짐을 싸. 난 기차 표 사러 가겠소. 네. 우리 기차 역에서 만나요.
1: 네 가요. 빨리 기차요.
2: 그래. 정사조는 실성한 듯 중얼거리며 허겁지겁 짐을 싼다. 그런 정사조를 뒤로하고 돌아선 한목진은 큰 결심을 내린 듯 두 눈을 꼭 감았다가 뜨고 주먹을 부르쥔 채 밖으로 나간다. 기차역.
3: 광주행 열차가 곧 발차합니다. 승객 여러분, 속히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광주행 열차가 곧 발차합니다. 승객 여러분, 속히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2: 별을 사는 사람들 속에 조를 선 한목지가 불안한 표정으로 여기저기 둘러본다.
3: 받아요. 어디 가세요?
4: 광주 가는 표 두 장 주세요.
3: 광주요? 3일 전에 다 팔렸어요.
4: 벌써요?
3: 다음 분 빨리요.
5: 이보, 살 거예요 말 거예요?
3: 상해행 열차가 곧 발차합니다. 승객 여러분, 승차를 서둘러 주십시오. 상해행 열차가 곧 발차합니다. 승객 여러분, 속히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2: 별을 사지 못한 한목지가 대기실에서 서성인다. 짐을 싸고 따라온 종사손이 여기저기 사람들 속을 훑으며 한목지를 찾는다.
3: 목지씨! 표 샀어요?
4: 광주 가는 표 다 팔렸어.
3: 이렇게 일찍 왔는데도요?
4: 요즘 광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며칠 전에 예매해야 된다.
3: 어떡해요. 오늘 못 가면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버스역에 가서 버스표를 사요.
4: 안 돼요, 사전에. 버스를 타면 며칠이 걸려. 지금 헐몸도 아닌데. 안 돼요.
3: 나 괜찮아요. 버틸 수 있어요.
2: 리소당의 호텔방. 종성이 허둥지둥 달려와 방문을 두드린다.
6: 찰 선생! 찰 선생은요?
7: 종선생, 소란스럽게 뭐하는지?
6: 저 지금 급합니다.
7: 회장님이 쉬고 있어. 종선생!
2: 종사존이 조급함을 감추지 못하는데 한목지가 말한다.
4: 이러게요. 내가 성상이한테 전화해볼게. 그가 기차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
3: 그가 살 수 있어요?
4: 살 수 있을 거예요. 급해 말고 여기서 기다려. 여기에 딱 있어. 어디 가지 말고 그만 갔다 올게.
2: 한목지가 종사조를 남겨두고 선성상한테 전화하러 간다. 이때 종성한테서 소식을 받은 리소당이 승용차에 앉아 급히 기차역으로 온다. 차가 기차역 문 앞에 서자 리소당과 당비서가 급히 내리는데 종성은 뒷좌석에 앉은 채 내리려고 안 한다.
8: 전 안 내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거 알면 싫어할 겁니다. 네, 나 여기 있겠습니다. 피해 있을게요.
2: 정사손이 초조한 기색으로 한묵지가 오기를 고대해 기다리는데 리소당과 당비서가 여기저기 정사손을 찾아 헤맨다.
6: 회장님, 빨리 찾소. 각기 찾아보게.
9: 네, 회장님, 내 편실에 가볼게.
6: 그러게.
2: 리소당이 전화를 하고 막 대기실로 들어가려는 한묵지를 발견한다.
10: 한묵지! 한묵지, 자네 정말 내 딸을 데리고 갈 거니? 어디 가려고?
9: 네, 맞습니다. 사촌을 데리고 여길 떠나겠습니다.
10: 사촌이나?
9: 리 선생님, 사촌은 지금 정사가 불안해서 더 이상 자극을 받으면 안 됩니다.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안 그러면 사촌이 미쳐버릴 겁니다.
10: 걔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네와 자네의 식구들 때문이잖아. 뻔뻔하게 그런 말이 나와? 한목지, 난 자네가 교양이 있고 살이 밝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줄 몰랐네.
9: 회장님.
2: 정사전을 찾지 못한 당비서가 리소당에게 다가와 도리머리를 젓는다. 이때 별을 얻은 정사전이 기쁨에 겨워 한목지를 부르며 달려온다. 리소당을 본 정사전의 얼굴이 삽시에 굳어진다.
3: 목지씨! 목지씨! 변수장아도!
10: 사전아!
3: 빨리 가요, 우리!
10: 사전아! 너 말해봐. 왜 이렇게, 어? 이렇게 한마디도 없이 두 사람 따라가려는 거니?
9: 리 선생! 사전이 더 이상 자극받으면 안 됩니다. 부탁입니다. 데리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가자, 사전아!
10: 한목지!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사전아! 내 말 들어! 너는 바보짓 하지 마! 난 내 아버지다! 내가 잘해줄게! 왜 말도 없이 저 사람 따라가겠다는 거니? 왜 대체 말해봐!
3: 제발! 제발 날 놔줘요! 보내달라고요! 나 지금 행복해요! 정말 행복하다고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면서요! 부탁이에요! 제발! 제발 우리 보내줘요! 강요하지 마요! 정말 더는 강요하지 마요! 자꾸 강요하면 끝까지 아버지 인정 안 하겠어요.
2: 말을 마친 종사손이 한목지의 손을 끌고 대기실로 들어간다. 당비서가 종사손이 방금 떨어뜨린 가방을 주워든다.
9: 회장님, 아가씨 가방입니다.
2: 별을 얻은 정사손이 한묵지와 함께 검표구에 들어서다가 부름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리소당은 당비서에게서 가방을 받아 정사손에게 힘껏 던져준다. 정사손이 얼결에 가방을 받아주자 리소당은 실망어린 표정으로 돌아선다. 정사손이 조금 진정된 듯 멀어져가는 리소당의 모습을 바라본다. 헌데 몇 발자국 못 가 리소당이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10: 회장님!
7: 이선생!
2: 정사전과 한묵지가 급히 달려가 당비서와 함께 리소당을 부축한다.
10: 이선생! 회장님!
3: 빨리요!
7: 차가져올게! 차가져올게!
2: 종성에 거쳐 수평이 한창 마당에서 말린 농산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종성이 들어선다.
11: 여보, 날 찾는 사람 없어서?
12: 있어요.
11: 누구?
12: 내가요.
11: 무슨 일이요?
12: 어느새 어디 갔길래 코빼기도 안 비쳐요? 할 일이 태산인데 나한테만 떠맡기면 어떡하라고요?
11: 아침에 당신이 물건 구입한 후에 사전이가 왔대서.
3: 오빠.
11: 아이고 사전아, 아침부터 왜? 홀몸도 아니고 내가 가면 되는데.
3: 별일 없죠?
11: 그럼.
3: 아버지 어버님.
11: 잘 계셔.
3: 그럼 나도 잘 지낸다고 전해줘요. 이거 내가 오빠 일 거들면서 받은 용돈인데 적금했어요. 살림에 버텨요.
11: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얼마나 된다고? 넣어놨어.
3: 아, 오빠 난 필요 없어요. 묵주 씨가 기차표 사러 갔어요. 우리 오늘 떠나요.
11: 기차표? 찰스 선생 따라 미국 안 가고?
3: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오빠는 내일에 신경 쓰지 마요. 나 얼른 가야 돼요.
11: 무슨 소리야? 어디 가는데?
2: 드라마 인생 향연 6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제76회 요결 국제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여행 시장에 소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동정여행 플랫폼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성은 생태 자원과 문화 체험, 여름철 시원한 기후에 힘입어 가족 여행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어린이날을 전후해 가족 여행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61%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일 어린이날을 전후해 할빈이 전국 가족 여행 인기 목적지 12권에 진입했습니다. 할빈 인기 여행지인 볼가 장원은 6일 높이 토파오르기 테마 활동을 혁신적으로 선보였으며 러시아 문화체험, 수공예 제작 등 가족 동반 프로그램이 가족 단위 여행객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며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할빈 극지공원, 동북호랑이공원 등 명소도 가족 여행 고봉을 맞았으며 입장권 예매량이 크게 늘어 그 열기가 전월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여행 촬영 예약도 폭증해 상당수 스튜디오는 한 달 전부터 문의와 예약을 받았으며 어린이날을 전후해 촬영 열기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도에 따르면 할빈 지역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마련한 맞춤 여행, 가족 여행 상품의 인기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학 여행도 올해 6일 어린이날의 하이라이트가 됐습니다. 7대 하시는 올림픽 챔피언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러시아 수학 여행단을 유치했고 화남현은 증기기관차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삼림공업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학강시는 산업풍 수학 여행을 선보여 학생들을 물류산업단지로 안내했고 전려는 서흥알령 삼림탐험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우리성은 생태, 과학기술, 이국문화, 도시추억을 특색으로 다양한 가족 동반 수학 여행 시나리오를 마련해 여행 열기의 꾸준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흥알령 지역의 2025-2026년 한랭지 테스트 시즌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이곳은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고위도 지역으로 연간 결빙 기간이 200일 이상에 달해 한랭지 테스트 산업을 육성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흥알령 지구 공급 및 정보화국 구효 상급 조사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시즌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과 연구기관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2% 증가했으며 각종 장비 테스트 실적도 3.4% 상승했습니다. 테스트 분야는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태양광 발전, 전력, 항공 등 다방면으로 확장되며 산업의 집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랭지 테스트 산업은 대흥알령이 생태 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흥알령 택강림 중약재 재배합작사 리휼 이사장은 올해 적작약 수확을 시작하게 됐다며 수년간 꾸준히 투자한 끝에 결실을 맺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랭지 중약재 사업은 장기적인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인데 지방정부에서 보조금 지원, 기반시설 구축, 련계 관광 육성 등 다방면으로 뒷받침해줘 사업 확장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합작사는 올해 재배 면적을 1,500무에서 2,000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곳은 성급 중약재 우량종 육성기지로 지정됐으며 수확체험장, 민박 등 부대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농촌지역의 중약재와 관광이 융합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흥알령은 삼림자원경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자작나무 진액, 산나물 등 특색 품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정밀 가공 제품 연구 개발을 장려해 산업 사슬을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흥알령은 국가 최초 생태 제품 가치 실현 메커니즘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삼림, 습지, 빙설 등 생태 자원을 개량, 거래, 저당,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해 불인산과 맑은 물, 빙설 자원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 대비 약 90만 톤의 표준 석탄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166만 톤 감축한 셈입니다. 이는 1억 5천만 그루의 나무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합니다. 중국 남방항공은 6월 15일부터 할빈 알타이 직항로선 운항을 정식 재개할 예정입니다. 해당 로선은 현재 흥룡강 성내에서 알타이 지역으로 가는 유일한 직항로선으로 중간 환승 없이 목적지까지 직행합니다. CJ-5895편 항공편은 오전 8시 20분 할빈에서 출발해 오후 2시 알타이에 도착하고 CJ-5896편 항공편은 오후 3시 알타이에서 출발해 저녁 8시 15분 할빈에 도착합니다. 6월과 9월, 10월에는 매주 월요일 1회 운항하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월요일과 수요일 매주 2회 운항하게 됩니다. 알타이 지역은 카나스, 허무, 커커토하이 등 세계급 수준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강 지역의 대표적인 피서 휴양 및 가족 단위 여행지로 손꼽힙니다. 최근 동북농업대학은 동농야식 연장급식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심야식당을 마련했습니다. 전통적인 캠퍼스 식당의 식사 방식을 개선해 다양한 음식을 야외로 옮긴 것 외에도 바비큐, 특색 간식, 디저트 등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환경적으로는 트렌디한 캠핑 스타일의 디자인 컨셉을 도입해 휴식용 텐트와 편안한 야외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조명 장식을 추가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행복감과 소속감을 높였습니다. 캠퍼스 특색 야시장은 총 3개의 운영 장소를 마련했는데 남부 캠퍼스의 주요 생활구역을 모두 아우르며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상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시장은 진만두, 특색 꼬치구이, 오징어구이, 굴전, 사천식 꼬치, 특색 훈제로리 등 다양한 향토 미식을 모았으며 총 33개의 미식 종류와 24개 로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 농업 및 농촌청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전성이 2026년 금어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생 산개구리 개체구는 금어기가 1년 내내 이어질 예정이고 각 하천류역의 어류 및 기타 수생생물의 금어기는 55일에서 83일까지입니다. 금어기간 오락성 낚시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어로 작업이 금지되며 어선과 어구는 작업 현장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또한 야생 수산물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제1회 동령시 중로청소년운동회 및 제5회 동령시 중소학교 육상대회가 일전 동령시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로교육의 해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서 러시아 대표단은 전통 의상 차림으로 입장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양국 청소년이 육상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며 달리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았습니다. 우리성 최초의 디지털 지능 교육 시범부로서 동령시는 드론 군단, 로봇계 방진대, 인공지능 창의 방진 등 첨단 기술을 경기장에 대거 선보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로 양국 선수 총 526명이 참가해 3개 종목 20개 세부 경기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이번 운동회에는 또 노동교육 장터, 고향 홍보 포스터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23번째 시간입니다. 놈들의 순찰대가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적강이가 기척소리에 고개를 켜들었을 때는 적들이 이미 눈앞에 다가들고 있었다. 두 외놈이 헐떡거리며 덮쳐들어 그를 붙잡으려고 하였다. 적강이는 놈들이 겨드랑이 아래로 쑥 빠져나갔다. 나는 듯이 골짜기를 뛰어내려가다가 그는 산 위로 냅다 달렸다. 놈들은 그가 오리다고 얕보았는지 아니면 팔로군과 연계를 가지고 있을 그를 산채로 붙잡자고 꿈꾸었는지 총을 쏘지 않고 웩웩 소리만 치며 뒤를 쫓았다. 어찌된 일인가? 너무 당황해서인가? 얼음구멍에 빠진 발이 얼어서 굳어졌는가? 아니면 먼 길에 지쳐버렸는가? 산에서 그렇게 펄펄 나는 독강이 것만 기진해 버렸다. 놈들은 점점 가까이 따라왔다. 몇십 보밖에 남지 않았다. 덕강이는 머리도 돌릴 사이 없이 달리면서 수류탄을 꺼내어 어깨 너머로 힘껏 던졌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외놈 하나가 꼬꾸라졌다. 덕강이는 놈들이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틈을 타서 소나무가 빽빽이 자란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며칠간 눈산에서 동굴 생활을 겪은 사람들은 비칠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그들의 마음은 공포와 불안으로 무겁기만 하였다. 어머니도 화자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 속에 끼어 있었다. 그의 심정은 누구보다 더 무거웠다. 옹근 며칠째나 목구멍으로 밥을 넘길 수 없었고 눈도 붙일 수 없었다. 그것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성화를 먹여서가 아니라 눈앞에 없는 자식들과 자기가 친아들처럼 여기는 강영천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겪는 사람들에 대한 근심에서였다. 전투가 벌어졌다는 소문이나 총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가슴은 모진 아픔을 느낄 때처럼 마냥 조여들었다. 이따금 아이들을 떠나보낸 자신을 두고 원망하였다. 하지만 제 자식들이 전투에 참가하였기에 이렇게 많은 남녀로서가 안전하게 살아있다는 현실을 눈앞에서 볼 때에는 다시 마음속으로 그 애들이 옳다. 응당 그들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되었다. 만약 아들, 딸들이 탈주병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면 오히려 창피스러워 얼굴을 못 들 것이다. 그들에게 승리만 차려지고 불행과 죽음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희생된 민병 두 명이 들려왔다. 그들의 부모 처자는 넋을 잃고 울음을 터뜨렸고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도 울었다. 구슬프게 울었다. 그는 희생된 민병의 유가족들을 애써 위안하였다. 그들이 너무나도 가엽고 불행하게 느껴져 이 불행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졌으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였다. 자신은 그렇게까지 가엽게 보이지 않고 꼭 견뎌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이것은 아마 그의 동정심이 너무 강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말 이런 불행이 그한테 들이닥친다면 더욱 비통해야 할지 모른다. 꽁꽁 얼어붙은 한쪽 바지가랭이를 끌며 독강이가 맨발로 피를 흘리며 달려왔을 때 어머니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들은 조금도 괴로운 티를 내지 않고

0: 않고 신이 나서 민병들이 외놈들과 싸우던 일과 자기가 수류탄으로 외놈들을 쓸어눕히고 빠져나오던 일을 자랑차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흉악한 외놈들과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장난을 치고 돌아온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승리자의 기계에 감염된 듯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 어머니는 어깨가 올라갔다. 그러나 치즈 부부가 희생된 소식은 사람들의 더욱 큰 슬픔을 자아내었다. 어머니는 흐느껴 울었다.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죽는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아쳤다. 외놈을 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죽은 사람이 몹시 아깝다는 생각이 들수록 그는 자식들과 사람들의 운명이 더더욱 걱정스러웠다. 그의 이러한 감정은 차차 뼈에 사무치는 증오심으로 굳어졌다. 외놈들과 매국노들이 없다면 이런 불행이 어찌 생길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매캐한 연기 냄새를 맡았다. 그들은 가슴을 점점 더 조이며 발걸음을 다그쳤다. 점차 사람들의 고함 소리, 나무가 불에 타며 탁탁 터지는 소리와 물을 끼얹는 소리들이 한데 뒤엉켜서 들려왔다. 마을은 불바다로 되어 짙은 연기에 꽉 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급히 달려갔다. 팔로군 전사들과 민병들이 긴장하게 불을 끄고 있었다. 지붕에도 담벽에도 뜰악에도 어디나 불 끄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 물건들을 꺼내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몸에 불이 달려 연기를 날리는 전사들이 얼굴에서 땀을 뚝뚝 떨구며 바삐 돌아치는 것을 보고 몹시 감동되었다. 이 사람들 속에서 그는 강영천을 보았다. 한 골목에서 이불을 덮어씌운 사람을 문짝에 들고 나왔다. 가까이에 왔을 때야 어머니는 허리에 탄띠를 두르고 어깨에는 보청을 가로맨 딸 수연이가 문짝 한 끝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가슴을 지지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사람들은 울고 불며 불 끄는 대호에 뛰어들었다. 어머니는 무슨 생각이 나서 고개를 돌려 아들을 찾았으나 덕강이는 이미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수자에게 꾸레미를 넘겨주며 덕견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다. 자기는 만자를 안고 화자와 함께 넷째 할아버지네 집으로 달려갔다. 뜰악에 들어선 그들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말뚝처럼 굳어져 버렸다. 온몸에 피치를 한 넷째 할아버지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다. 주위에 눈이 녹아서 질벅질벅하였다. 화자는 덮쳐들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도 눈물이 마치 줄 끊어진 구슬마냥 주르륵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만자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어대었다. 두 전사가 들어와서 어머니를 보고 말하였다.
1: 아주머니, 할아버지가 다쳤구만요. 우리가 모셔다 치료하겠습니다.
2: 그래.
0: 어머니는 급히 화자를 보고 집에 들어가 이불을 한 채 꺼내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화자는 인차 울며 되돌아 나왔다.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전사들은 이불은 자기들한테 있으니 사람을 구하는 것이 급하다고 하였다. 그들은 로인을 문자구에 들어올렸다. 넷째 할아버지는 포르케 부은 눈을 가늘게 떴다가 다시 천천히 감아버렸다. 집안은 온통 수라장이었다. 흙물에 진 이겨진 나달이 바닥에 쭉 깔렸다. 가장집물들은 몽땅 산산조각났고 닥털, 달걀 껍질, 돼지 발쪽과 꼬리들만이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었다. 그야말로 발을 옮겨디딜 자리도 없는 것이 마치 소홀한 주인이 집을 나설 때 깜빡 잊고 문을 걸지 않아 이리떼들이 기어들어 뒤범벅을 만들어 놓은 것만 같았다. 화자는 울부짖었다.
2: 오빠! 오빠! 오빠 어디 갔어요? 형님 왜 이러고 있어요? 일어나봐요. 일어나봐요.
0: 아랫방에 들어선 어머니는 코를 찌르는 비린내에 하마터면 칠식해서 쓰러질 뻔하였다. 만자는 너무 놀라 머리를 어머니의 품속에 파묻고 숨도 크게 못 쉬었다. 피로 벌겋게 물든 사짜리 위에 머리가 북대기처럼 헝클어진 이 집 며느리가 몸에 실 한 올이 못 걸친 채 분노의 눈을 부릅뜨고 쓰러져 있었다. 배는 북처럼 불어났고 몸에는 여기저기 시퍼렇게 몽이 들었다. 어머니가 손으로 만져보니 시체는 벌써 굳어졌다. 그는 앞으로 덮치려는 화자를 가로막고 비통하게 말했다.
3: 화자야, 사람은 이미 숨졌으니 그러지 말거라. 화자야, 아주머니 말을 듣거라. 가서 천을 좀 찾아봐라. 착한 애야.
0: 어머니 옷소품 눈물에 젖어들었다. 목구멍에 비린내 풍기는 덩어리가 막혀 말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시꺼먼 피가 그의 입안에서 뿜겨져 나왔다. 한창 꽃 나이의 젊은 여자가 엄마라는 말 한마디 들어보기도 전에 무고하게도 뱃속의 태아와 함께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와 화자가 며느리의 시체를 거두고 있을 때 주주가 후닥닥 뛰어들어왔다. 화자는 달려가 오빠의 팔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였다.
1: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사직들.
0: 그는 갑자기 이를 부득부득 갈며 당장 별판 내려 가려는 듯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쟁기를 찾았다. 어머니는 그를 꼭 부여잡고 연신 그를 불렀다. 주주는 어머니 앞에 풀썩 꿇어 앉아 그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울며 말했다.
1: 아주머니, 모두 다 아주머니 말을 듣지 않은 탓이에요. 이제 깨달았어요. 저도 다행히 팔로군의 구원을 받아 기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거점에 잡혀 들어갔어요. 아수원이

0: 잡고 한 목숨 내걸고 왜 놈들과 해보겠어요.
1: 조수야 진짜. 아!
2: 어머니는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1: 알았으면 됐어. 빨리 뒷일을 처리해야지.
2: 어머니가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수자가 울며 달려왔다.
3: 엄마! 엄마!
1: 수자야!
3: 우리 집이 다 타버렸어요!
2: 어머니는 뚜락에 서 있었다. 세 어린아이는 그의 몸에 기대서서 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거의 다 타버린 집을 팔로군이 구원해 주었다. 그는 아직도 흰김을 뿜고 있는 집을 묵묵히 바라보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죽음이 그의 눈물을 말려버렸다. 그의 입귀에 깊이 패인 가는 주름은 더욱 뚜렷이 나타나며 부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어머니의 눈길은 문득 산 쪽으로 돌려졌다. 거기에는 지붕이 없는 시꺼먼 낡은 집 한 채가 있었다. 벽 위에는 풀들이 꽉 자라서 불에 탄 흔적을 덜어주고 있었다. 마당 아래켠 절반 타버린 늙은 살구나무는 마치 러시아 늙은이처럼 허리를 굽혀 자기의 상처를 굽어보며 마을의 비참한 전경을 구슬프게 지켜보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주먹을 불끈 부르짖고 아플 정도로 이빨을 사려물며 속으로 똑똑하게 되뇌었다.
1: 왕요일, 왕족, 이외놈들, 이태전에도 내 놈들은 우리 집 식구들을 죽이고 내쫓더니 오늘은 또 불 한 포기 남기지 않고 몽땅 태워버렸구나. 사무친 이 원한을 대를 두고 잊지 않고 기어이 복수하고야 말겠다.

드라마 숨바귀꽃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